0: 생애 좁나 봐 끈칸송 다다치지 싱고 츠비 레친데나 베종롱친 닌친 레콘 캄케 롱친자 나당이 주비 휴람 희비 레친제 데링케 레친나 딘딘 휴비 군전나 베장숑종 시드지 오연 베종 이마담 튜초제 주희 연바 나리 사클 향용 유절 초비 차된바 거기 세난 도지라인 세난 도지라나 듀르 고미 로레 듄듄낭 베종어리 사크 잔다 종가 거기 나슐 잠도 토미 데타표 거기 어차 나슐라 정다 시진 가키 양다 당조니 법중가 고틴 잠바나 콩가 시디제 덴차티레 법중 로렌 주바 튠지 첨리제 링긴 차도 밥디 로단 론산 요구 중요 원장 콩가 샘제 등니 망트제 협의라 인다 문자위 동화 사무시 시인여라 인양 사더제 유저리 괴주 담린 소라양 인당 무직비 제와 사무시 차여 데린 베종롱친 닌친리콘 캄게 롱친제 나당이 주비 휴람 시비레 진앙 베장숑 용 시주제 원연 베종 이마 담 튠소제 주시 연바 나리 사클 향용 유절 초비 차된바 거기 쇠남도지 유절 람비 띵가 담주리 진 강자 시주 콩가리 사클 향용 유절 초비낭 효민당 뒤남히라 토마르가 딕토 차된 남이 거소자 담주 효진
1: 계속나도지라 감사합니다.
2: 네, 감사.
1: 게나 고드 담린당 아주디 찹세 통제 잡니 지르와기.
2: 맞아라.
1: 따띵디 게라기 간지 룽지 싱게 소리야. 소소 모드지디야. 간지 신베다 양 만다야 그지 모드지다 지기리. 아니 게랑 뭐는 간지 룽지 싱게는 뭐 소리야. 게나게 모드도 드시는가.
2: 그래서 내 민을 찾아서나. 소나 돌지 쓰기.
1: 그래서
2: 다 파유리 찾아서나 느리스고 산단 종기. 자장 좀 수세스네 디네레 엔다 밍 님규네 나라게 좀 지토레네 디네 도르 밍 카르망 제우지 고게와 소나토르스 스테고와
1: 고게와 소나토르스
2: 고게와 소나토르스 망제 디디 자가 림바탐 부좀 보케지 긴 소즈라 신창이슈 다나게 디 뉴밍게 소라데 게나크토스 디치 고게 당나라 께사다 차서 최상대 다 고게 고마스사 난조 디엘다 니마 당도게 밍 카르스 쇼다스 디리야 자라 닝바스고 당아랑스 자자스나 고주공이로 나디 단다 느리세고키 롬딩이 되나라 단데 티 롭좀세시 독스데브레 디지도 담당 전전진의 세시 소르시마도 차상디 롬딩이 롭드딩의 차상 신요마레
1: 당
2: 소소 난게 다캉소 레레 균 코고다 듄제 님 달 롭들 타교시 드뉴오마
1: 알레 디 롬좀디 드뉴오로 라게
2: 어 달 롭좀디 드뉴오로 다 단데 니 추세 세나 다가랑 딘데라시레 아니다 다 디딘 나랑 충두네 칸소고스 고조 담냥 담 담제 퉁디 디르디 하생이 가위
1: 그러니까
2: 디디 자만 안 좋다 년진한 세라 근데 집단 공부를
1: 좋아 공부를
2: 안 치고 이제 가지고 산다 디요 봐 님아 진쇼 지교 대도 잡밥지 망세 딘데 수고 근데 디디 자만 내 단다 겐도데나 상니다 게미 말아 본니 그디 담주 그딘데 디지요 잡밥 그딘데 시 디요도 좀 디 암조 독스 년제 나랑 그 탱무시 디디 자만 겐라 본니 그 다 삼세 디 민드가 제자 디디 자만 직다 대난기 규림지기 간단히 동부직 독스 말 잡아도네 독스 카카기 가기를 땅아랑 소찬 갸게 진탄 딩서 거라
1: 그러죠
2: 딘데 지기 친구로 뱅아라 슈지 딘데 기나 군이기 잠자 신의 베트 슈비 만주 디디 자만 로자당도 강들레 세와 친구 님들 다 소소기 미 파솔 지마 교기 파소 디체브라 세븐이리 한 골도 마초 소르 당아도 룩소스 모스 딘데 쇼 세븐이리 지단 부인자 찾은 세브 솜네 제제는 동미 차장 냐부 좀 이제 소가나 딘데 지기 고갑랑네 디체브레 땅 해로 보지 유 계산되는 수고 민라 코드 애니 냠도 로티 장세 로사지로 또 로브스 차리 아니 대야 망조 비다 가난다 대야 비 딘조 시우지
1: 또 망조 비 닌진다 디다 노 콤보체 다 통해야 돼 베트 콤보 콤보로 와
2: 어디데 제자
1: 단도레 아니 치게 미치게 딘데 잡들레 아니 치 가서다 마송데 시부 이기로 와
2: 제세레세 딘데 땅 안조 메 디디 잠발라 베디 다 치탄 체력이 딘데 강소 규제 촉파세야 땅 딘데 베드네 아니 종림베게 딘데 용이 가장 찍네 싸다 맹부지 아니 가서 콤보로 해봐
1: 좋아
2: 딘데 인도 망조근 돌로데 아니 딘데 공토비시 난조 딘데 쓰시다
1: 좋아요
2: 아니 디디네 난조 대 상장 땅 순장다 중긴 구리다 대 상막이 베 땡조 야부세지 다 괜히 디베미스 야부도스 다 로다르지 난조 로사이나다 가랑조 가라조 가가토든 좀도 개뚜이나 대 인지미지 고도스 로사단 난조 가가토든 딘데 참 초사시오 용아서 계속 딘데 주마 안 디디 좀미 콘조게 잡요 올네 ngansu ti chongzu ki lo chu ngade su ta chitang shinu lo ta ni shu mandap su tinde ta bu pa ma de su dik su su ra che che den zo la xia zhe su ra che ngarang su ta mang bu de yo ma de de zam mang zhe ki tinde zang de ko xi se ya
1: oh
2: mo ta ni ge xia zhe se ya tinde ge rob zu xing ngarang su ye che che ding jian guo le cha ye song zang ani de bu ku na ta ku nem jun ki tin tan che ni tik zhe zhe de ya su zhe su ra che ta ku che ma zhen zhe zhe su ra che
1: ge ku ji ji che bu zu su ra
2: che ta tinde ra che wa tinde su ra su ye che ani ngansu zhong zu nang tinde ta lo jing ni duk tsui da xie xie duk xie du zang dan di ha jang ge yabu chung jie dine xie xie nan zung zhong zung gu dik yin xie min zhong zhong rin ba ki ting zhong yu si da gong zol
1: chab dung xie ga
2: oho chab dung xie ga ani dine xie xie nan zung bai du kuru da zhong rin ba la bai kuru da lo tui ma tui lo xie nga xie duk zhuk di xin bar duk xie du zang bai da gu mi jia ga rin ba di du zang ba nan zung zhong zung me yong du suan ang dang bu jang ge ra lo da ra xie ta ro jia si xuk xin bu rang da yuwa ma ra di du zang ba nan zung ta tanda xie nang go se guwa ra nan zung nga ri di re dam nye su ra xie taku tik su chi mandrawa kye chu chiwa o dindre di che che nganzu dindre ke shabdru suwe ani mangchur ke shabdru yinba kangxi la dihe tola ani ru ki tiktangi nata dindre ko dingze gola tuyaya songza ani ngana kita samtang chaminda suwe ta chingne mi lulobchon siwa warwa ta nganzu dine namgyu na chamze la kunzu lewe chamde karsa sagui rinba ke dindre mi chabdun ruka dindre maa yungiri shamchun didu chamza ngarang tasita siya dina dindre chigi asamsa ta mi lulobchon che che ani dindre suwe che ani dine nganzu zongi ta 정보인이나다 수진나다 대속에 간 종은 된대지 동영도 잖아 배도 걸다 비 강만들 해셨어 뒤 앞에 쉬우지도
1: 통점제
2: 어 뒤에 통제 제제 아니 종진 배경에 디제제 잡소를 제제 서구리 말 용신 된도 되게 안 도세징에 규림 된대 양야도 세야마 제제제 아니 니 동 실로는 대리문난 땅난 소 향충 규제 소번나 도스 건축도
1: 그래
0: Tata qi ji sin yi bi le qin di ne, Be jong long qin nian qin li kong, kam ki long qin jia, nga tang ngi ju bi xiu lam xi bi le qin di re. Nga tang, qi rang, kong su jia ngar song ge ngo cer me ci dam ju ling di, qi ra la zang nu jia cho ju yin de ba dang, Tata qi rang bi tab jia lam bur xiu di, ngin chi cha du ku wi ngin sim dang, nyong nang, to bi zhom zhi su, long ge xiu bar din di, Jia qi xingqin namdang nyamshuan nangwa pietang. Ndagar, qi ji ju bi xulang rimu ngomsi gardi

0: 대양 사빈 교기 가르당 로미 자유나 디르 냥이 여마인 시송바노인 로링 캡처당 이마담네 망초지 치급스토비 유자제 르힌라 론데다기르 베제 이마담제 본카가 무장장 징니 쵸당 쵸니 자이버 폐지신여 원장기 쇠남 도지다버 치리 정인제 로비용 신용 명킨 주인의 되나 기럽 수의 야비 자타라 님바당 님람 소라다와 피 인제 탑 강양매지 긴 쇠남 도지 대달 송숑 원장 충담이 로라 남팡규 버괴비 뛰라 젠칸 점 세와농이 긴 쇠남 도지당 콩게 레로 추 로망부 베준주 머리제 망초라 삼비 빠여 자 농바히 퍼주 숑예 바제
1: 두두지 칠레다 지금 말아 런싱이 된데다 종다든데 대뇨 말하잖아
2: 지예요
1: 아 근데 아니 딱 걔나 저랑 근데 제시하는 단단이나 걔나 진내나 구르담내 송게로와 니네나 뒤 잡진 통제 투고리 근데 무엇을 때디 칠레 랑게 지 종다 속으로 말아 차장 그냥 그두 그렇게 고소는
2: 다티 딘제스라 나랑 뒤에 어 니동 시긴다와 제베 디나노 콘주데야 도시야 뒤브라 뒤에 그림 대나를 내두자면 다대야 다 소소긴 거네 신문에 칼레소르 다 마뇽지 도스 진뇽소르지 요테 다 간소노 로카시지 베데다 레고노 알레도 모스칸 나란소게 티네 마츠소르 세제 로카시 도스 데티세제 디기 그림 나는게 니동 실레지 니동알 콘주나 딜야브레 푸랑게 디 망주 규제소 디야징에 디두자면 간소 망주게 강다디 규제소 베데 난조민 종 세고 카 뚜잉그레 찍 딘딘 젠도 소르스 딘데시도 데데도 좀 콘소 야르세다 데도 나 데나는 뭐스 레고노 추요 마 딘데 찍을 땅 버레 디뒤 찍 땅주 디네 니동 쪼기로라 만주 티셔 세마 땅게 아니 베딘 젠도르치 제무치 소버데 다 데뒤는 님이 체레게 디치니 따다는 안 좋지나 디여바 화주단 디기당 제제 체레게 다 디상메요 다 안 좋은 거네 세송 체레랑 말아 봐 데님동인 젠도르티 찍 진유요 디 안 좋대 내리게 디 상중 규제 소베나 다든 취재지 디제도 잠바 자가 건다 림바 집단 당분이베 세소로 된데 배차 가장 게 된데 생도 토부 된데 자주 어 둘로 투마 둘 같이 침입니다 망주기 나랑수 규제 소배 잡지지 침매인 체력이 디 잡지지 침매 차장능 자가 림바 무슨 가장 토부 된데 자주 이네 제진간도 저거 림바 게인디 우리 대속에 통틀에 취재지 엔 베디 니동 게로 나도 스큐르 되고 그렇지 레게 아니 로제르 무슨 니동 신이 독스야르 카스체지 두 제담브레 안디는 니동 추숨 놀래 두자마 속초디 디레 겐자야라 단다 겐슈요 겐자야라 제가를 못 담보게 디레 좀바포 디인도 자마 게나 공게 좀제 망부 요아를 좀제 야부게 그래베 엔 딘데 좀제 디 지도 자마 니도 쓰다 파솔 나랑게 참참나 좀제 딘데 디시 게나를 근디 슈슈 제제 냠불 베존 소르 제제 엔 당가랑 오수게 나랑 디 남규네 가르치 워선 군 쇼르도 나랑게 디 첼레랑도 말디 좀제 데는 나랑게야 소소게다 미 직가신 소르시 엔티르즈니 수틴데 트리오 미첼레 남다 틴데 용스기 마데다 디 메자 아니 겐제야라 도스 겐슈지 데나니 인지민지 좀지 장니지 고와 안데네 인도다 니동 조섬 로르가 디 로브제지르 틴데 지베 당사 유나니 베쿠시 도스 레바 슈지
1: 아 디 첼레 단다지 고정장에 단데 사종치야
2: 오 틴데 라지 틴데 틴데 단다 나랑게 잡세기 돌았다 돈 못이 틴데 야엘 니레바라 슈비 안디도 잠바미 땅 yana rimbege satin rojun na sosu rini chuze ta pabje en ko thungge me dowa an dinde indu zaman phoe nang gula dinde ge gen dinde bi ti ze ji en dan da ti yo chui cha xie hui zu xi de dan da gen bu zo zhe xi la gen bu zo zhe xi la ge en gui xie ji en ge gen zhe ro xi su du zi la bi en shu le gen so zhe la xiang ni du ce bre en a de ti ji ji dan bre a le mi bu ye ge mi sosu ge de meng xi dang de sang mi de ge dowa en di indu zaman ge na ge de gyun xie rang yong mi dowa ni sosu de ji ti zhong ce bre en 장들도 자문에 최시전의 로직이 장의 최신 아니 최에 된다고 중마도 대중마소 대간선다고 주기 전에 개난 중제시 아니 디체브레 민간 뚝슬레제시 아니 개난 디셔 매우지 개난셔 아니 네 제진 간 조에 그 고가고 말아버려 디도 자문 이동 축숨로는 가 앙당보 본종이 되는 공기 로사 천조 앙당보 디슈 무엇 디디슈 또
1: 이동 축숨로
2: 어 이동 축숨로 나단 디레 로가기 노부시 어 네니 냠돌아 겐도스다블라게 잠지시난지
1: 이데겐지로세데
2: 오디디 안담응한데 다디로서 젠조데
1: 벤조니딜레고
2: 엔디네 시당 투마투게 소라시 뚝스다 쭉데 조니 소르치베
3: Hinge Joshi Dillon! Hinge Joshi Dillon! Ngane, ngari sago ne yongwe gujo tamneng shigin suna doji. Tare gujo tamneng nangi minna zobuti ngara rangi toki inda di mazo ngari ki shamri shini besa!
2: Nena o degi gyunem nanga sozo ki chingne o dol shema tamge tinte toli na zamjara masung ta jangdang de masung o tinte si loji si ki tse so si tinte si ta diya nanga gujo tamneng ki zamdang di jibdang ngayne shina tuyenbe sora shebre ta yina tamjoy tungze chadi ta yagajin xiaobin sora
1: rwa
2: di bedi tuyen yo mara chegay sora duks lebre ta yina ngara ki ta mi lobchong sheche tanda di mi keba mangu yore tenzo la mi ta mangche shibdang patsol ngo shema kyangkya rwa
1: rwa
2: tinte chik chikla lobchong ra sheche ta di ngayon ki ngarang di lipdui zambake zamja tang durba shena ta ta so jibdang khas gogdo yungdo chenpo shebu chinsha ta yina ku mi sikinda chowa taka nangshin yargye rogo dito ngan su zamja

0: ཁྱི ཕྱད མམ ཁོ་བ་སེ་ ལེ་མ་ཏོ་ སོར་ད་ ཅིག་དང་ཅིག་དང་ ཅིག་ཅིག་ལེ་ཏེ་བེ་ལེ་ཧ་རེ་ཅེ་དེ་བ་མ་ཏོ་
1: ཁོ་གི རང་ཉིད་ཀྱི་ཆབ་ཅུན་ཞེབ་ལམ་པར་ཤེད་ད་ཡང་ཡང་ཞེ་ཅིན་ཡོད་ཨོ་ན་ཆབ་ཅུན་ཞེ་གདི་དེ་ཆབ་ཅུན་ཞེབ་པར་གང་ལ་གང་དང་ཐེ་སི་དམ་ད་པར་རང་ཉིད་ཀྱི་ཡིལ་ཁི་མུ་ཤུ་ཅི་ཙམ་ཞ་དེ་གོང་ཡིན་ཞེ་ན་དེ་རིང་
2: བྱང་ལུང་ཅིན་ཉིན་ཅིན་ལེ་ཁོང་ཁམ་ཀེ་ལུང་ཅིན་ཅ་ང་དང་ངི་ཇུ་པི་ཤུ་ལམ་ཞེ་བི་ལེ་ཅིན་ནང་དེ་གོ་ནི་ཁ་ད་ཞེ་ཅིན་ཡོད་པི་ཅེ་ཅི་མུན་ཐུ་ཏ་སེན་ནང་ཡོད་པ་ཤ་
3: gena tirang ge ta tan de zam je da ma bu ji zam de wa ni na lo gena tirang ge ji zam je me shu ji ma re gena tirang wa ta di ngu de ya gu de se ya de ji gena tirang ge ya ji de zam jo re shi ni de zam je de ken de re shi
0: di ni dong chu ge lo lo ngan zu tin jin do ji ge na ni zam je ti ji zu zhang yo ga la se ni shi
3: zu zhang yo ga la
0: yo ga la se ni shi
3: a yo ga da ngan zu yo ga se ya
0: de o di yo ga di se wa
3: ta pa da di ge la
0: o di
3: de wa
0: di se wa da min gu kan de ji to ba re se na de 순장되기다 육강바디 딘데 강송 타고 내가 돈다스네 딘데 지리 균쇼지 단 로드 잠 안주디 강바도 고고 잼니데 따치탄 뚱 난고 잼니 요서 따데 민도 소리스다 딘데 게 토나스니 잠제 지비데 고조 담네 신나다 근데 괜찮아 니 차교스 망조게다 땡조로 무슨 또 잠만 요 다티 강서 벌써 조장 요라 고 거기 시지기 거기 내가 지금 독스 디시지
3: 난데디 조장 요라 그 시지 거베
0: 어 그 시지 거다 망조게 나 그 내가 간대지 요 딘데 거도 지는 디시지 디 망조 망부지게 했는데 가장 게 땡조도 가우시 오지게 땡조 어 다티 좀 저데 나래 응원에 젠다 망조는 다 로디게 난 디가 난 치타다 제다지게 디 퇴자 망조는
3: 네 쓰는 게 거야 전에 지 잡점 보세요 디다 잠자디 나로게 미나치 카고이 제잔 디 미나디 시가다 근데 타고로 가게
0: 그래
3: 근데 칼에 시부 열서도 아니 걔나 걔나치 잠자지 타고인데 강에 체체데 거래지리도
0: 때디 딘데레샤 단다 게임조 제실라 차샹스니 미 하장베 민가 신부 옆에 좀 보래 봐 다 게임조 제식 잠자게 로트만 니지 인베유 군베닌도 세 디 안 당보 디레 당한 게임조 제식 잠자나네 앙예베데 데탄 고르도
3: 데탄 고르데 루린다 디침바다 디게 타야 되르바
0: 게나 게 레바타르치나 하창게탄 비 넴부이바 넴부이바 강실라 띵 베고르타 데톨미 찌네 넴부 고고르 군종 용게 딜 로르 군다 만다바 게 간조 레바 톰부치 안 데난게 미나데 차고 되 잠바 다 게나 게 레바 하창게 넴부텐데 도 용도 잠바 삼성 오네 칼레 시오카기 그때 이네 난조 디 케세 시오치기요 난조 좀자 앙 당부 게나게 군도 닌도 세 차병도 잠바 돈네 미추장스 좀자 찍을 딜 림바레 레체지 베고

0: 당부 숨용 디고마주 직유 디네 숨용 고마주 직 돈네 디디 잠발 죽르 드네 직 베디 코르둑스 당한 소르만 데나 모츠브리 슈슈르 당당 엔조 로바디 겐제 모조단 직메 코니 다 직 주렌 참녀레 봐 직 디나 고메난 구쇼 참녀레 봐
1: 로아디
0: 인도 잠바 딱 강에 켜세 잡이 부디니 그 오늘 그로 딱 개나게 셰셰 땅부 당실로 타는 배 냐제는 고듬 잡지 무어르디니 오늘 땅에 딘데서는 개나게 가르지 잡아 간데 된 거는데 셰셰 땅기는데 대소 상황 알아서 롭중지래야 롭수지래 아삼삼 나버디 켜 대도 좀 가르래서가 콘소 당첸 땅 나 땡은 딩제고 망고 송사버
1: 로아기나
0: 안 소소 갈래 강 간데 유미디가 콘소 당첸 나 띠 하고 워 안 딘데 인도다 개나게 에네 잡아 간데 냄부 딘데 스던도 좀 부드스 비 아르마데 다 카체 아르마데 블록치메 땅 앞에 거 차토스 마르스 딘데이나
1: 아 차고 메스
0: 어다 차고 메스 비 타르제지 소소 랭게 딘데시 다 랭게는 오니 거 잡제기 디도 만단서 딘데 유버
1: 와겐나
0: 다 슈울 코니 다 로그인 슬라브라 단단게 디 겐즈부조 딘징미니 행게 딘데치 교와 마르 게나 카츠 넴부 지군 딩가랑 조 펜도 거 다 기니 베고 딘데 유니 마치 깍직 바 슈울 코니 츠 공조 거 아니 베긴 랩톱 지마라 디고 야고 시오 좀 버미 짓단 니마 찌게 두줄 나수 니제긴 나수시요 마 타코 찌치나 가르소서 로충보 셈바라바 고 디치와르바 니마 찌글 강다 군군도 메바 담주 찌그랑 잡대요 엔딘데 인도 와랑소 진 셈는 묘비에서 딘데 차세지 베딘 지금이로 삼 담주 고 쇼리 주단지 그 잠자 좋아 딘데 담주 진 권의 슈 가주 시에나 다가랑레데 군 인지미 딜투인 엔 다와지 그 센다니 지클락스 그 세 딘데 베주단 지고 금전가 금전은 안 좀이 본종 게 뭐지 센조지 원 센조 아니 그래서 되는 직교인자지 되면 아주 보여게 센조군 달 야부 중민도스 민드 주게래
1: 말
0: 그 야부 중마소 세니 수시오 난 딘데 나연도 좀 딱 개나게 잠자던 딘데 두두 잠 오늘 깔레 친구 요래 센조 친구 딘데 지금 쉬고 돼 레원 너무 쉬고 그래 봐 재산 깔린 드림 나서 두게 돼 달 아파트 소소 인지 민지 캐세지 도 중는 강 만세게 야부
2: 대양 베 노크제 싱캄 카잉제 나리시 젤 신앙가 틴쇼 티브 강서 차중 미게 통일당 달롱 나위 투열도 주여 긴 세난 도지라 차츠나 장니 지주비 주절 람본디 토 나시 버슴도 가딘 라라투 치비 람튼제 게비 신이 만다기 체뇽여라 콘남비 삼지 마차비 가딘오 긴 소남 도지 주절 제 람부디용 자 제치당 그 개념서 조인회
0: 딱 안중 내리를 단다 깨닫고 옆에 고생이 뒤 단다 서구를 받기 의미진이 쉬잖아 너 요삼지 뒤 고생이 고생이 뒤 님에게 인디는 요로 고기 긴디브리난 아 긴디브리난 로젠 뒤다 단다 고생이 뒤 니자 긴디브리난 거요 다 카싱이 담니 후진이나 쓰게 되라 뒤에도 자만 감게 비왕다 너리기 쉬니 냠도 송대지 아주 딩지고 부비 아니 개저 뭐지 그 쉬어지도 난조 진짜 냠용 베레기 뒤도 안 쓰도 비 디 냠뇽 베레데 마중 송선은 단다부터 나 간디스 통기 독선은 난조 교제디 소소소소 계주 소소소소 딜 카담 데메 답이는 난조 소르지 담니에게 뜻이 잡으지는 시가자면은 참맞이 없어로 지나리 너리기 쉬는데 너리 마도 심바 참맞이 없어로지 캄바게 디가 쉬는데 세 디는 메 마도 코 난조 참 맞아 없어 딘데 소르 통도 얘는 그 찬념 용내고 벌게 있는 난조 교제디 비 야르 공도르 비 토르 땅고 독선은 상문 돌 되시면 다르사데 사건 딘데 지글 레마도 디 보여게 되니 만 세스메요. 다 단다 소발라 민작 취업에 가르 중으로서는 능력이 쉬운세에 민작 취업 쉬우지 중간. 다 디는 손도 더도 안소 다 미소게 나와는 능력이 어 쉬운데 뭐또 민도 아삼서 능력이 그 손에 쉬운 뭐또 민도 아삼서 딘데 나와도 다 능력이 기준 때문에 단다 내세에 불안이 기준 때문에 님은 나님도 망부 중이야. 대야 고르스세야 다 종세야 다 루돌 차상 쉐바 쉐마세야 다 다 이는 뭐지 그게 단다 되나 내려드는 뒤는 대문 대조 상만 안 좋디 망조 난 좋디 잠 두는 제교리 빼나 차샤 송선 대디 다디 고 너링 야르송바 코르자 남동 셰바 셰마 게츠기디 생거기 겐자 드미 난조 단은 안조 무미르니 슈샤는 루게잖아 다 다가라 보죠 망부지 다디 이는 카치 단 야가르면 난 취브레 카치 종르면 난 조 심브레 다 카치 단 서구르면데 다 서구르면데 야르 도로 못이지 만주
1: 정정을
0: 말이 야포토비 딘데 심주지
1: 글라다 탄다지 규젤 다 람간데다 슈제다 밀로 뉴스 자나지다 두도와냐
0: 모레
1: 글라티나지 믹세게지다 두질림 뷰슈서다 딘데 자수수
0: 딘데 중성하랑 땅 안당부 쪼부지 응네 당가랑 길라샹이 돼. 당은 더 고급 소로 된데 좀 맞어. 얘는 아래게 단다 대난다 심공 수세 걸어 봐. 근데 인도 단다랑 좀 잭. 에, 롭디낭이 긴 소슬라 샹이지. 아니 다는 신경이랑 게 미끄상부터서 긴도 되나 샹이지. 대소 상만 오는 나다. 메스데나를 소소 고급 소로 좀 맞어 맞어. 오늘 당은 독진은 비부고 슈퍼에 매매 되대. 오늘 답이 그린 섬게 미게 빛인데. 오늘 게나 콘서트에서 딱다는 긴 소슬라 샹이 찾아서. 당 아래 먹는 시에서 게나게 로또 안 당고 된 아이 있어 버. 주쇼 된 아이 있어 버. 게나게 된 데서 뭐. 다 데도 좀 뭔가 게나도 시에도 좀 뭔가 게나는 땅 나서 소르서 버. 된데 다 소소 군다 소르 된조 하고 미세 소소 부르게 하고 미에다. 다 배상 소르 제 된데 요부터. 고디디랑 니동 죽송도 아니 내 잠재지 게나게 본조 니들 레고는 디치에서 말로 사 콘솔 푸스 엔티 따가쇼스 김부르라다 콘솔레스 본조 니들 따가레츠 ande to cha mangen cham cha ang tang buti kena ke konzo to je ene cham je ya buti ene ti ko yu slabre en shu ko le ti ko ka bu ya bu chung ma sun en di sha bre sha zi ya shu le xian ba ji le lu ye le ko shu sa ene nge ke ne mi ni ba de shu se de ene nga ta yong me la bi yong ma se gu jum de ka chen san de tu cham kena na de sha su bu de ra me da ani meng gang chi zu yu so su pin na di chi shu sa ni le le gu le zhen zuo na di shu to bi chi shu sa en nge ang tang de shu nga kena pe na lu ngyune gena nga kawa tinde paje du zaba gena nga nimje enta yong se san du san tinde jil ma do ma yong kenge sege gela edu kem na an ti nga pe ti tol nu de gen do ra ga samje da nyam do kej pa chik chimra pe pe tre ba dan chu je ni dok se anya da nya sur si du zo tinde shup dil ya ku ti ma jo mu je je dok se lebre an gena nimje chi kawa le ju kawa yo so ta nga ti du zam nga ju mina ta shen cha re chik chi bo re de o ti du kan kawa ji le ti nga ti ते केला खंडे तो ना नंदा मिनु ता रंग इंजी मिनु हुता छे छुस तिंदे के छे छे छु ते निमे निवे रे छे तुस मे हब छे तो ते ना ओने नंग गु के को ये रंग इन ते मेस ते ना ते तिन ओने कुम ते पे तिने सोर तुस ते छे ये म को कप सोर म जो ते तिन पे तुस ले मु छु सा सो छि रे ना ते ना रंग नंग गु छे से ते से मे ना बे मेस पे कु नंग गु बे सोर छि तिंदे ले ले के को सोर ओ तिंदे ये ना ए ता गन सिंग ता तिन अरे चम जा थोने ना ता तिंदे के तो मे ता अंग तंग बु निवे दे छे सा सन तिने तंग बु गा Legona yung tu kang dila, konsu ki nga tami, kencha yang la tanda ngansu ti, legon ki kama tsokzo, kemare, ti tang, an tanga nangshin tiya nangka tanda kengkunga kama seta, kesan ruma. Nda wong tu sa ngansu tsokzo shunpa tanda tinsu kyang kere, tinsu kengi tanga rang ti, gyuse ki lamu tiya tanga tinde si tuksi lebi yung tu zama konsu ki, kwa kap se nanta, tanga nga tinde si mezi ki lamdu sosu pam, tinshin pam ma pa pui pi shubla, an da konsu nga mezi lamdu su, tanda chitang di mebi ina, tanda mangso ki nang rang le yor bako, tanga rang kama su. Tā tīndē jīgī lāmbū, yūsā kī lāmbū tīndē jī tūyō, tā tīyā nāng ngē chīyā mā chūng sēyā kē kē tīyā mē, mē kī kōkāp tī, mē kī kyū, ngē tōntā lā, ngō sī līgū nāng lūgī yā kyū rīyā tōntā lā, tsō tsū kē mē nā rā, shūyā mā chā sāng kī rūp rūp chē jī bē, kōkāp tīndē jī tī chīyā mā rā, ān tī sū sāng mō ngō nā ngā rā sīm nā, tā tīn jī pā ta pa ma ngi bi ya sam sam ge na bu chi yong ge ngone ga ri yin sang ta dan de so su di yin de ma sen na da so ti de chi yong ye de ni kon su ge ri na ra ba
1: ge la ge tu ji len bu ta su sa da ge la kon ma sun so ta ne ya ge la chi ra ge chi ya be ze da ge de ka ni che se chin jo le ta ge la chi ra ge ya ra ni la ya tu ji len bu ju a de ta ni su ji ge ba ge la
0: je je ta na ra ge me zi tie na ga xin che se ge ni xie ma dang ge tam ju de ge ze di re ge ni lan bu tie de ma ne bezon khurta chi ta tinre ki tong nasu leke kang po to tu kong na bu sul tinne tinde chi chae ma to sa ta ngos tinde tong ne chung ma song
1: yes
0: an ta tinre ki bezon shuk chim bu yura ta ngare ki kong sem ting ne ta ngone bu ge she ma tam gi ju ze ina ta she ba ki tong ne ina kang ta bu ge ju ze lam bu to ti la ngare ki ta she ba de kang thak thak chi be ya la kong tar be tang to bi sem shuk sur chi tinre ki sem ba chi khyar chi an ko na sol mi tuk chi lem bu shu ye za ma to Yuni tinde shenpa tog naso, ngu tog ngay tog naso, yuni chung maso nga. Mesi tagpa tinde nyamdo tunje deyen tisi yuwa marwa. Ta gena konyi nga nga puyeng shenpa tam ang tangbu tam nye chani. Che che tanda pato longu tom na ti, longu jeju kende ta dupsi lehasi chakli ti nang che tiya. Tinde yinda tsum pe gang manza ke pe kong. Me to miro me leke gang manza mponyo wara ti. Anso puyeng ta tin tsangma ke ni, megbe ta sa tsangma ke lopchung che sa tinde shen du tsam. Tsangme sem nang na tinde sem gora samsang resi du.
1: Yes.

0: 이제
1: ཁྱི ཕྱད མི ཚེ ཅིག ལེ ཁ ཐ ཤ ཡ དེ འདི དང འདྲ བ ཡོ སེ ལ ཁོ རེ ཁྱི ཕྱི ཐོང དེ བ དེ འདི ཅིག ལེ དེ གི ནམ པ ཅིག ལ སོ ལེ གོང དེ གི ཅིམ རེ དང དང ང ཚོ གན དུ བ སུང གོར དེ ང ཚོ གན ལ ནམ ཤན དག གི ཉན ཅིན ལེ གོང ཉན ཅིན ལུང ཅིན ལེ གོང དེ ལོ ཕྱི མ ཨང ཉི བ ཡིན སུ ཅ ཅ ང རེ ལེ གོང གི ཅིམ དེན ཅ ཅིག དང གོ ང མོ ང དེ ཅིག ཡོ སུ དེ ཅིག ཅིག གོར དེ མེ ཨ ਰੇ ਸੰਗੁਦੁ
0: ਜੇਲਾ ਲਾਸੋ ਅਨੇ ਗੇ ਜਾਂਚੋ ਇਨਾ ਨਿੰਦੋ ਜੇਲੋ ਲਾ ਅਰੇਲਾ
1: ਜੀ ਜੀ ਜੀ
0: ਜੇਲੇ ਦੇ ਚੰਬਾ ਤੋ ਤੰਬੋ ਅੰਗਰੀ ਲਾ ਫੇ ਤੰਦੇ ਜੀ
1: ਜੀ
0: ਗੇ ਗੇ ਸੇ ਜੀ
1: ਤਾ ਤੁਸਰੀ ਤਾ ਕੇਂ ਦੇ ਨਾਲ ਲਾ ਚਾਰੇ ਕਰਿਸਨਾ ਪਿੰਜੋ ਲੋਟਾ ਚੇ ਫੇ ਕੀ ਚੰਗਾਨੇ ਤੇ ਤਦੀ ਤੁਮਾ ਇਨੇ ਕੇ ਗੇ ਲੋ ਜੀ ਸ਼ੂਬਰ ਲੋਸ਼ੀ ਗੇ ਗੇਂ ਕੀ ਤੰਦੇ ਕੀ ਚਲੇ ਜੋ ਚੰਗ ਤਾ ਇਨੇ ਇਨੇ ਲਾ ਬਟੇ ਮੇ ਕਬ ਸੁ ਕਰਿਸਨਾ ਕਬ ਤੀ ਤੀ ਕੇਂ ਰਾਂ ਜੋ ਕੀ 아니 서귀다 총기 라서 봐 가게 근데 이 교육이 내가 챙들 거 알았어 쟤는 아니야 냉내에 손으로서 우리 내게 그 모습으로 봐 주지 아니 친구들 앵글이야 말로 숨스 대디니 임베는 그 컵디로라 임베는 양결추 내리 서귀 로스 주기 야체네 아니 임베는 난세 편종 진지기 표기 이게 지금 두스 갑주디는 미식 킬로마트 요 그 두스든 내리구나 지내야 봐야 가르스나 이게 근불로지 니니 되나 이베는 산시 타이어야 가르스나 이게 니 숨지 없지 아니 아니 나도 그야 장시 난다 두지 죽기나 하는 것도 직주임도 돼야 비게 경교에서 좀 매비지 아니 나고도 가르스나 리서기 시슈스를 받아 신슈근득 좀도 가나 내가 지도 안 같은데 실례디 장부 임 하고 전에 응고도 야친 도지 안 뭐야 로 시대비 남세 편존지 대표이 개개인지 다네 예돈 지글로 임비는 아야 로용 아니 지글로디 가르스는 거라도 로서 팅퍼게야 아 루도 가르스는 좀 레강 디나는 우리 아니 접전이 가르스는 루도 내가래야 더 가시에 대비 더가시 대비급으로 임비는 어느 나란 속 그 뒤뒤나 차간질로 대비급으로 임비는 빈주 년진기나 선주치 된기도 같이나 아니 그뒤 로티 로티 그 임비는 신비례시라 다르체야기 디체체네 아니 가르레스나 네 빈주 아니 가르스나 메마 용질레군 기나래야 간다 감결이든지 니기레스 대야미 가시 두리스 아디 선주디 루부도 통치나 응에 가르스나 그뒤 나라고도 하사대요. 내리에 로요 말. 제단 선주티 아니게 시지 제는 가서 대알음질이고 날 민도교 가요. 아니 죽을군에 대야 이제 내자. 도시에는 가르스나 나랑에는 사실에 다 다다바도 가스나 룸진인지 기차자그나 내가 도스대지. 되게 개나 싶은 시리 땅 나라 임베이나 제가 장샵에 개경 내가 디네 임베이나 룸리스다. 스네다다 돌드는 나라서 아니 선주기 내가 해야지 고추바라 대가 있는 선주도 진짜기 중에서 가요.
0: 알아봐.
1: 뒤송당 나라에 드리자다 직 선주도 뒤지 중을 주여 봐. 다다 룸진다. 아니 한 년지에 뒤지 중을 해. 한 드리산 나라서 자제기도 아니 근데 중을 뒤지 차바 뒤안 가르스나. 먼저 룸진 년지에 공기 가르스나. 그지라이.
0: 제라 데제 아니 게나마니 토 담보 먼저 떠발라. 레디 잠바 다 닌지 있나. 예니 고추바 텐디치 리발라 겐텐달라 토다 분인치나 데연데자 데데자마 자지다 따텐레케 나마데 친데치레 데디 닌치 텐데자마 따당안조 그 토무 나이지게 닌치 텐데 천차치엔다 데네 닌치게 지쇼 간지 테네 셰용 그 토네 메노 토난 제보다 데보다 데네 텐데 그 상초부 진지 마레 데네 인데 첸조 칼리 친데네 체뇨
2: 다 디두 가르센티요 아마레 숭가르켈트라네 두고요 아마레 진네 지규 제도를 단듯이 조그르게 간 자랑을 보스 동안 뭐 디간에 대한 제 레스코 키고래 샹달리고 말이 자제 단다 딱지 다 도발리고 말다 디도 뚫는 도바 데스 통야 두신인데 맞도 민도 아니 가르치고 그랬나 단다 서구카 회사에 가지고 레고 그게 조그르게 돼야 가르여서는 루샹 트랜스크립트 단다 팔렌치사 다산 유디게다 베가 데머 틴들 때 수업디게 비나냐 디 진션한 팝 때체 전화고는 파티엔 고난줄롱 바데 아니 야스니 수요 어 두세 저어 다 비게는 전에 아 초거든 저 데레 다 가서 라이 급티도 초거디 다 뭐니 서로 봐 계속 초거 배지 초거랑 그 대야 단데 진짜 그 좀 말해 배슈 년제 잡전 전주 쪽으로 봐 전주 지도 님이 피게 나눠로 콘주 단데 자친데 로래 가는 소야요 말해 깨든지 강으로 빈 콘조에 가르스나 달랑콘나 동이야다 찍고 우리야다 진짜 쇼크 쇼르 다니면서 그 뒤는 지시를 잘 잘사 소재브로는 사실 깨직 다 땅을 붙이는 고국 속옵니다 대강으로 뒤 비게 나눠도 미게 잡자 타른 사실 깨지고 배진 괜찮고라 임비유 괜찮고라가 소재브로는 깨지고 락젤 레치니 딱긴 샤차브르 콩게 배디 깜빠다 텐조 로스 아케제 미짝과 두어레 제도 콘 하나데야 디 드스여 말해 빼는 아주 검밭에 배쳐로 봐 검밭 텐조 미 두스 두스제 검밭 채우래 자 텐조 빼는 집 거유 같은 거 다 거유 자고 대상 자손 비게 자주제 제도 가르선 텐조야 예지 깨름도 여 말해 자지래 여 말 자람지래 여 말 그럼 자람 다 대셔 자람 두와 망고 두와 진짜 레 안에 지금 단다 가르스로 디 산주로서 된저 작가시라 요 말에 알레 산주로로 유나 미지철로 마치 이제 깨마제 바소레 깨좀 나눠서 거두어레 어 언제 차전 줘버지리 딘데 단데 손데 땡원도 딘데 요 말에 다이네 뒤도미 상문로 비차샬이야 배스심주 시브레샤 겜베 중티 질르 뭐 딘데 능그리 뒤도 다 툰지 십주어레 참부 십주어레
0: gengi tata tani chi soyan dui zamba ngan zu kungwa ni xe na ta ngayi na guchi nol xe pa tani rugo de ngayi ki sem nalo jing xio se gilang tata duyung ki tani palin chi sa tani zayu dui zamba ngan zu sem nalo ta dra zamba to ngay bu de ming du la cha ju ming du la dewe jia chi tonyo me ba tani ki namba tani chin rugo do tata pe peje den chin cha ne tata ngan zu kundi nyin ti da long ti la soba ngan zu leka tani chi zo dui zamba tani ki yurin chi yunyo yun bin thangwa da gen nama tsukut nriji son yun diyo zanda mato kog ponjo te che chani ngan zula chi ngune da tenri ke pe hang san goya nirak nama chi rindu la
2: Pesha shana, di jenri shuwa dhogorwa
0: Lasa
2: Ngan zun nyenri le chab shaga na pablen tu go se dokto chenpo jikhiya di mi jikhiya wari Pablen tu je se barbati gel jikhiya yor Kuni ka chaya yor mara Chiga gozwa su chiga mga dhlam gurta pablen chi wari Da dangra dhagra isha 我当然也不等的 dinanzuti, Karsa, Kesan Yundian Lata, Tanda Karsa, Tanda Alasita, Pundinian Bosha to New York, Hunza Dangre, Dangra, Tichutan Ko, Hakutata, Tindakaya Mituan, Jack Dodgery, and the Lemjo, the Kokusim, the Kuku, the Chichik Chinja, Tinmato, and the Sun Tindach against him. That's so,
0: Dejela. Gay Janzula in a Nindu Chelola, the Duke, Pejuma Kuncha.
3: Lungchi 当然有自己的样子当初的意思的话这第一当然这些现在两个弟弟开始呢同盟不然是对平常农民的工资没有平常的哈萨农民的工资今天罗达尔让给大家送的那些那你们说民主的平常的嘛农民的工资有的是多多钱的那你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去过 ina ta ngara zo bu manja da la so ba yuk xia chen ne bu ba xi be du xun yun tu tan me tu di ne e gen be tu si ne da ya na wan na ka ris na tan me tan na la so ba tin de gi tu zo chi li gi yo ba ti ki chen ne ngan tu bin na ye don ja mi gu yu lo la
0: yin
3: be da ngara zo pin zo nun di le gun di tang chen ne long ju ta ba ko be gi tin di chi che so ba ti ge le ka ris gi du ge se na ngara zo lung ji gi cha cha di pi ge chen bu di yin ji yo wa xi sung chi xia 지인에 지금 고정을 좀 하고 내 뒤는 등급 받듯이 뒤는 등급 내 고주 거구 받듯이 고주 거구 내 이동 잠이 귀로 받.

0: 나도 직접 시험이 어려워. 시험해야지 김재인 가르쳐. 그저 그거 내 자는 예돈 나봐 두스마 그런 드럽지에 그래 봐. 드럽지 주주 임비는 빛난 거라도 세우는 농진이 자자나는 등대 내서야 가르쳐 벽이. 이 신별의 시생들 나타지. 신별의 시생 나타지는 예돈 다 내려놓아야 뇌수 그런 그 뒤뒤기 중앙 체육지 주기 교육. 그래서 양심 표현해야 돕시다. 피 피네 아니 표현이 용지다 인지기 겹제다 是吧? 비제다 라소바라데 디트교스네다 지금 마당에 차 유두이면은 기능신 신장의 예배제는 신비리 신장다 표현이 시티라다르지 나다르지 네 니도 야미 치글 다 당변하는 인비나 아니 겹지도 겹 가서 용지 인지 직접 주네 편조 미마 농지 레군기 참게 농지 녀서 초생이 남도 티 낭지 엔급티디 가르나 미슈다 두슈 미슈 신다 그리토네 가르에서나 별농지 있다 닌지 자잖아요 자부가 되게 엔 가르스나 노선도는 티잖아 세부 중도 독체네 그주 거굴로도 디네 양 구입하도 제구야 눈생 흔들어서 군의 체니 임배는 나도 자기의 돌을 농지다 그 뒤뒤 가르치는 농지 외부인의 수업인의 협정은 등 개랑 수업인데 맨날 년지도 보 자샤비나 그 뒤뒤 개념 지난번에 등기래 연어나 송가토네 나도 농지 외부인의 송가토네래 송가토네 뭐이마 개념이 연어나 레핑이 레동이 나서 봤지 레기 좋아봐 이좀 잠이 굴러내 송체네 아니 이베네 제단 농지다 년지도 가르치나 자기의 돌을 숙침을 만족 편중 농진 내공급 급히도 이메이나 농지기 처음 시어로 봐 자기에게 니 벽에게 니 관계다니 관계티야 급히도 가서 니 돈 잠이니 찍려 다 주변치 찍려고 동거 투배 니면 되게 내소지 남신 가서 송가티야 마다 개념 다르요 말해 개념 니리 다르요 니네 신도 니 돈 꾸는 거지 아니고 자기 되걸로도 다 다다 이메이는 거라도 농지 년지 다지. 가르래서 소설 나도 안에 내야요. 나도 가봐도 다야요. 그리고 피게도 해야지. 두 사바지 그리고 도체니 배지를 채나 두 실내 채나 삼사지 또 전에 안 감기 눈지도 되기 이 정하는 거라 숨는 신체빈 너무 힘이 있는 거라도 다세계에게 나눠야 감기에 뒤가 책동 국격 등지 등계류 다 등비치 찍네 책동 국격 교수 자제류 나중에 그때 좀 소지만 또 놓주지다 디디오이 가르스나 감기 농진 쓰기면도 참되게 그런지 그밖에 제네 코트디오이도 예범 맞아 그게 나는 여러선 시조리 생기 난난 까만 이슈쟁하지 쓰기 시집시행아 시비시행아 유비쟁 아니 지기 선주 아니 제가 쓰시다 아니 디기 시리리 대 제가 쓰시다 디네 손체는 아니 얘도 야미 찍려기 가르스 아다 주변 세진행으로 닫아봐도 이는 감기 룽리스지 아니 고라 천암지기 동네 땅체네 비계지 진대지 꼭 비계지 기운 다다다 나란소 되게 다로 인해 표현을 시위 증도 땅체네로 준주 정확고와 인주 디기 낭네다 나란소기 표기 접시 인해 저 인해 인해 저 지도 좋아 나소 비계가 아니에 그런 식 디 낭네 추네 추디 즉 세이젠 만변 낭네 추세 롱리 샤샤디 비제로 치네 비제 드림스로 되듯이
1: 제나 게게 다다 페렌테체는 좀 백하세보드는 제마 마진네 예만네 간조다 로요반네 아니 다 다시라스마 메베 다든데 칼레칼레즈네 나중아 고군둘라 타리토레요나 마마라왕웨 롱체스네 땡가 좀 외서 되게 잠바 나중아 군이 좀 버발라 근데 제야 용데 잠바 듄치로 자치오 고치로 따테좀 마무지 롱치 되게 따데베 간르바 다닌체 외서 겐가 소문나지 자치 장알레진네 다베이나 단둘랑아 주고 롱치 때 나주 따지 베지 아메리카 그마만라 되지 네버데 근데나 지 존데나 당한 주지 신로 군의 연난자 야나 종체 그 연난자 같데 그 롱치 네바데 컨디체 이나게 덴달라이체 소나 체크 룽체 덴 담보 고용네다 체크 룽치 라카테디 컨디달치 레완다다 야미나 레완다 컨디나 요뇨엔
2: 따티레샤 메체가 텐츠도 든주 던란데 진비유 디두두 총어 담규디 겐소나드노 라샤닝 디 제트 유나네 당란나니 셰그도와 디두디 니모체 덴게도 덴두자 다 망조 되게 디 룽치 디 카암 카세톤노 디 차차 레코르 능금도 냠부 협직 제제 가서 동전날 밀파주 민도 다 따셔 가셔 장면선 리선도 정말 저도 진짜 따셔 MS에 왜냐 협직 용고요 아니 룽리사한테 오늘 드네 제지 가서도 항상 해야겠다 뉴바지 빼셔서 룽리스님 디 벽에

0: ген жанцола ина катте де то тампо чек лунче коя тета катте де кенре на ина
1: та туси нэсун то ти ти ри та чине не жанцен ри жанцен чене жанцен я чонсе сун то тенде гугури кэпте де нанзу чонзо тензу чимбусе я ма ине я лунге я бо чигле я ма
0: нас
1: та нанзу бунзу лунге кэти тан бо ине не ине тенсу цэпе лунге бо ине ани кунзу кигун вар чинчи 진짜 난졸을 디르지 매버 컨디션 김상 펠로도 디네 디레 민도 난졸을 니요 디나네 미티게 깨 딘데데 카셰기니 선규시도 카셰기니 루시에든게 카셰기니 남다든게 양 참르 참르니 다다 가르스나 아직 진데게 좀디 되가다 나서 왔는데 그때 삼에 나와지도 디네 니바데 나 그네 가르스는 총세네 매 장지 종로 많이 뒤이세 나다를 진나서 시도 이미 장자가 다티디기 가르스 그게 장자 장다티다 지기 신규다 도규면다 와 가서 가네 가서 지도기다 신예다 돌래라서 폐게 컨트롤 인지니어 컨트롤 유미라서 저조시도 투부도 와 티인디 이메나 룽디 티가 저 가르스나 그 뒤뒤 전에 나랑 면에 사실 지기 메론 지기 지기 봐 나라도 지도 15 폐게 로야기 아니 남바티 티나네 가르스나 그 뒤 인지 티 그 뒤 안도 달라도 당부도 다 당부 지디 인지 디요 말아 차관이 시다 통해야죠 진인 로에 주고 말아 봐 뜻인데기 가르스나 그 뒤 토 당마기 두세니 응 진중기 지금 나라이 미네 대바 지금 라달로 야즐리 체니네 선주로 비즈 비즈 딘데 그 꾸르뇽 사발레 군다야 나오나 지금 눈리레 군다 딘데 아지 다디 지금 딘데 가르스 그래 진중 알아야 딘데 지금 제투버가 딘데 그나 내가 지금 차나 아유 삼사 차나 냠베기 딘데 기타 마음을야 가르스 소소 딘데 지금 폭삼소 딘데 장요
0: 부산 갈란난 징키제도 메노 답제인세 지게나마니 뜨니소인데 서방아자 파이 텐조살라 요레니 네 아마라 로시에네 드레 요마 만보제 간조 던칼라 용고 그르발라 간조 양 용고 근데 덤보 만보코야 nga dubu ko andre nge nga tsuna lung chi chung ju de de ki ro go nga ra ji bo yin ne ji gin ro sa da ya me na ya ka te se gre gan chu chu ya de ne me sa sa ja la ka te de ne gal ani de ne nye de de zam ko nga zul ro pa ji me be de ma to so so jo ki jing go go ji le ga ji le de de zam ba ka le ka bo da de ne ni mo nyo bo de ne yong no ko nga ro pa nang ji ji ya me na cha si hi yo re ya me na ji ji da lo ya me na ri ne ko ni de ne se de zam pe ro pa ji me na wa de ji yong go la so ge da lung chi ke da ke 내여버봐 님체 있는건 조그지 님게 돈이 돈이야 여버지 들으지차대 여버봐 다 님체 때다야 되면다 롱체다 만자래게 제반자지다 양만초 남발라 헨토세난자 양메나지 만자와 그 삼변나 그 고휴 근데나시오연 게체닉사나 양거스 겐텐달라 토담봉아 조그 님체지 내가 던지지 챙게 인도 잠바 님체 때 레드 잠바 다 응마 매번에 다 여버지르바 대바로 그 바가가 미츠 사마게 링차테 근데나지레 같대디
2: 창매 가버스 쉬는 거래 가서 년지 나로 간주 대두 대서버래 갑대두 년지 추고 소단 너버래 아 대내 신뢰게 체리를 버래 어 간주 유조 좀 어떻게 대 신뢰 간다 타고 유매 진짜라 버래 샘제 초단 버래 진짜 그 체리 저도 먼저 그 가버스 쉬는 것도 달학버도 지나라 찾던 줄만 진짜 때문에 봐 근데 가버스 쉬고 저도 먼저 내배샤고 내만 Dem dinda sura, akan aje sa aje.
0: Yeah.
2: Oh. Ta di...
0: Gubi leila tata miya sara karir kawu.
2: Di ten se, dingi shingi. Lejiba aja la aje. Mengal lepsa. Mengal tawasum. tuksin matro cheche. Ma se go che, ta ti ko shuk ti go yor ba. O nga ti te sha lejib ka chik se go to, kya nga ti nang diko chambar isi gato. Tenda che su ngonzo peke ya, o minda chik gato su. Ta tenda che, mangso gawi chibu che, ta nyen ching ke tenda che ngonzo palne che, chik su yun du zang. Ani chik to ba yun chong, ta pen to go do su. Yidu tanda nanda timru tabdibu yaw marwa. Ota titayate na chamdo tungkutu, ngiri tungkutu, zambulingi nezu ni chingkutu, ani siju ni hakukutu. Ta siju dunzu sebutu, ta tando kiranzu rivadidu, kwatebu sogukutu si. O, kwatebu sogukutu, di nganzo pendo xeatu si. Che, pami sebe kabu ningarita di. Di karsana chik, ngaranzu pyoge, benjo pege niri, riva, di jingi ringne, puzum sordani niri. Hakbar tu karsana mirika penju rindri cha tesan rindri sitwa wadi cha le pet ni wotyo hare pe cha shana ngaran ti dwa nga tu nyen ri chap jen jin re re toyin tu ane chi pe na ta bo sa ju ba wadi ja na ke ta mi se ke sam jen tu kon tu hak ro mi sam re tang tu was sam re to li ya ta ti kun ne shuk cha mu tung tu ane gen chan la sha nyen ku tu ru pe tan da piu da 어 단도 개 싫어라 규르베 단다 하고 들을 쓰기 면허스니라서 개 변조라 규르남베 내내 개 대왕라 규르남베 땜진데다 쉐비어다 나 담나 책도 좀 담도 라빠 찍나야 맞다 뜻도 뒤 동지서 체리 관계 우진데 유 그리고 나 코로나 안 좀 또 따라서냐 이 라빠 변조 가능 즉 친도 스텝 가르카르도 따서지는 거 야롱아 롱아는 강부터 주시베 대관한테 경하시도 데미 소저 자담 바만 칸제 이주 졸라 칸제 제가 니체 나절 틀리스 겐텐달라스 크라임 베스 이체베 왔다냐 항상 레샤 만주티도 단다 자조나니 여러봐 겐 참라 겐 양종라 데네 겐 룬줄라 겐 템디라 겐 차발라 다 콘주 쳇자 뒤 뜻 민데 제제 참자 그런 그 직구신 줄로 된데 송구도 그래도 견디길라 산이데 대스명데 요래 다 걔가 버르지 도마손 가르쳐 버렸어 제 심자치고도 딘드래게 미 도나도 안에 대도 내 대머 가셔 규조 디나노를 야직 간다스 나 디체바스 직디 딘드스기도 제게나 간데르도스 그런 대가전이 내 대추 현재 군주 제주 전반이야 휴제 땅문에 안 들려 같은 건 내가 적고 도왔어 휴지 좀 재산 뒤에 좀 가서 농진 년치 왔다 빼면서 들으셔 다니에 대다 빼셔 농진이 좀 즉 휴와 먼저 대도 전화 줄 때 우지 우신한다 완천한다 먼저 되게 천도를 즉 침벌해 천도는 자야를 침벌해 자야나 주도 미장진한 침배 땅 안주 전주 휴고 와래 밖에한테 고래나한테 대샤 디 레드 유즈 비가 개샤 개심 쉽게 대샤 전주 수도 디 알레틱스 수도 수도 파겐디 디 세게 메시 디 트윈 세게 메시 달레틱스 수요다 나 지난 감은 교사서 아주 디 세게 수도 어 디 센데 야 말지 말어 메시 다 디르샤 쇼페 코 초초초스 랭그 유사 장다 고주고 왔다 디네 제체 권다 체체체도 니고 유사 다 딘제닝 유르다 오늘 알아도 싫은 맛 망조 처리야 침이나 뱀 마세베 군조 저기 잠세를 끼바 저기도 내 방가시에 내던져 돈이 방가시 방가시에 그 뒤 박엔지게 룽진한 게 선주 톰부 톰부제 시에도 뒤도 이라크다 이라마제베 군을 레이잔른 겁들이 저짠 시에도 뒤 한자 진대레스도 땅 관다르시 선주 때때지 아니 란조조 보면 배치 자자 급주 고공 오신 게 차잔 셰야도 불안가 교단제 제잔 룽디년 디스년디 제 가르소레 내선디 제 땅 아니 지 차샤 어 미망게 대자 된줄 보면 단도 너가 체르마도 충주 말에 있으면 상 사람들 고고도
3: 걔나기 소원의 이전에 빛나 차샤 땅을 좀 동진다 인지 지바 디인베네 대가이 만족이 가르스나 르니 초와 라소바 시 피송 초보라 민데 그 인네 지바 그 뒤도 인베 인네 니 가르스나 신도 만족 가서 조불리도 다 조불리도 인데 찌기 인베네 다들 대기 인가라서 자면 정말하게
1: 그래서 你说心中的中毒别那我那多快中毒是吧拉索巴看呀容易有二十八天的天上都马赛果然做了一笔呢你说心中的中毒别那我那多快中毒是吧拉索巴看呀容易有二十八天的天上都马赛果然做了一笔呢西加萨巴我出去西居萨巴我出去听那呢西居萨巴用的控制西居肯定都有控制提督西居西多钱呢说说给来个他说说给个子来个其他的他都了给我当起来说说给用不少大的拉索巴天的
4: 아니 你那一面的天哪，那西山忙不就忙出去？西山忙过去，那俺就落过去了，是吧？今天的，俺那他爸都开始从这边就没停嘴，人家拉萨巴天主堂，俺那他当俺那做，他顶着别顶着忙不休，那俺就当我的爸的，别那俺那做龙。

0: 진기나는 하바르도 가르스네다 지기 시장 모두 해야 될라서 야 이제 지 선줄을 당 슬레스네 야 가셔야가 신다 제가 동네 손으로다 돌드네 가르스네다 지기 이 관계 그 루비 전에 따야 전지 시작 비추세요 그러나 하바르도 티 가르스네 이니 나도 룸지 년지 잡아 가서 버튼 저 가르치기 그랬으나 다다 잡아다 가서 유치는 뒤도도 이제 이제 나도 좀 내주 시도다 땅 시주 시도 나 하바르도 가르스네 이주 튕기다 슈겨고야
1: 세메다 덴데칼 팽크네 토메지레 당안조 내가 쟁게 쟁은시에나 다다이나 안조 지레나 잔드 로디 잠바 베차자 당안조 이나지 도저 게나바다 지나양 안조 지므레 제마세네 마지오 농치다 닌치 그므레 제바사 안조 로디 잠 하나즈 마망치와 카바크 빠제 초레 냠이나지 데사 빠체 데조 양부 데네 론치게 잔드 그 시에사케 추제 덴데 베타 데보 데네 게 삼분 주바 덴데 다게 게나 근둘라 소문나지 덴데 메바지 롱제 쫑나 데나로 다베 데베 다테 쫑냔도 주도 야테네 메바타 베타 당가 줄 야부터네 크야 여르바 다도 데만세 산주코 쿠네 쪼디 잠바 베타 데보 다 덴자 미레레 클라파노라 덴데레레 여자네 자외 톨레지 용디자 오 다라던 산주지 띵 오야 도가세 나주 블란사 사제던 로초초 침베이나 따 데보 다테네 게나 남바케 뒤쳇 데칼라
2: 저는 가르치고를 짬바치고를 마치고를 차치고를 가에서나 시름 젠드도 두고 다야 망고 여마래 배 섭사치고래 이게 그 사람들이 랑갈이야 상하마르사 그래 상하상하마르 치러 곤다트 바때 발리소 발리소도 그랬어 두세는 두고 와래 빙갈레로 와 로타 치엔리도 짱 공무체질리에서 다 모르니 당라 레오콩게 모르디 야르치오레 모르게라 체질이사 만주를 내고 모르테는 배대 랑가 수수도 줄이다. 아니 추고하니 근숨 찔러야 자막 넙주스 요르다. 근숨 찔러 기억 주네. 서타네 미가 세 상 단세가 고도 동안 대 배제 공리 쭉지 수사리 랑가 루샤 랑가 루버사 땅 아주 드네 배대 디 테라부다 치다 디 조부 조부 고이스 어 조부 기 고르세다 개좀 쉽지르세요. 만주 고메 잡치미 되게 제제 화면 잡지 그 질럼지 두두 생각상전에 리간 배트로 리간에 두서도 단다 꿀칸도 와 꿀칸도 스미 카도 파 대스도 저도 겐가사든 이제 샹이 공로터 버려 겐고르데 능다이 고려 말이야 다 비게 때도 샹게 강변나리 예제 당의 민두 단다 대천어 단다 저 알아보시니 뽕은 이제 다 년고 뭐라 자든 예 파식된 강변년보 제 네가 예제 급진 예다 민두 아니 진짜 다 가르쳐로 간 거지 뭐래 네가 추고 된소 아 뭐 당나래 자기 지금 롬박한 게 아니오 작발 레파르체 잘벌 망하지 게 아니오 나줄 년질 레고네 시지 제병 아주 명아유
1: 라서
2: 명아 마신 발 라치고 말해 그게 아 나 추고 된소 진짜 이따 간 거지 뭐래 간 거지 뭐래 이네 가서 거지 레가르든 차인도 겜벨레고르 게 간데샤니 그 선주트도 진짜치고르다스 인진민들 나 선주고르도 뭐 갸라 말레자스 좀 가르치거든 시름리 망소 때도 깨치거든 간데샤도 토니 선주지고 말해 대야 즉 요부 랑가 다 빼내지 코리우 선주 은내주 가르 유메 갸라 토잡자 제제 야 추위 언제 런주 정도 봤냐

0: 北京龙城年轻理工康给龙城里中央龙城年轻实习理工者北京来进举动下级人
1: 남옥의 퇴계기 남내년전쇼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격 룽친 레군기 퇴계 진남기

0: 비겐 샨토 연제 주무 최신배 이랜기 투미 소비에 루부토 연제 주무 지점 시야데 어리 중동 트럼프이 닌테르 이랜라 비베 지구 담주라 그담 단유 트럼프이 제니 수직인 이랜의 리바논기 레즈 민나 세르바 체마라 참조 체급에 터지 땅과다 대다라 민바 있는 어리 라리아 이랜라 티베 척슈 체베 동디 동주 인시 주유 이랜 연주로 레공기 니주베바라 식나 이랜기 투미 소비에 트럼프이 공세 담주 대퇴 어리리 괴담 당하다 접지 초그르네 카체와다 뒤윤가르마 개주 잠기 연지 주무 제바 참시하되 낭묘라 가져 교류기 바시 내주비베낭 이랜초네 딜라 티둔기 렌즈로베 주시 수무지 지주유 이스라엘 예수마기 체니슈 증인세라베데 이스라엘마기 레바논 후주도 격군당기 작제민의 망부식 세유 지주유 리바논 격군당기 구지민의 나이무 가시무이 체니슈 증인 년진기 담시베데 직조티 이스라엘기 진주치당 용라 렌즈로규 인시주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츠 우르스 교송부이 신주치니 멍텀네 수비니 데스빈 인지그나 우르스 마키 유진키 쇼송 댄자 미면넘조 쉽게 계속 교송 돈로 다유 지주부시 유진키 총통 제린시지 신주치니 유진 마키 니튜 입사르비 미면넘조 체니 우르스 놈조창소르시 미빈치니 동디다유 다팅키 미미넘부티 푸르규 팅강베싱체 지리니 도레 게유 지주유시
0: 세가나부초 공세선 유리년주 쇼겐 다와 유준라다 렌지원두인 리젠겐 쿠르난겐 덴진자 멜라지
2: 미미다지키 난주 랑바라 추기지
3: 미미부지키 난주 르부르 추기지
2: 추추디지키 만체 추주 렘바르치
3: 작도 유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주미 저완이 응엔지 덴데 양천시키
2: 서주 강시키 유키 미남 용어치
3: 미리카키 등지 야게다 퇴몽 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 내서다 뚝슈 내서 저완 내서 제이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Sengligye kumkhamsa, xiamlen zemlingi tirin khasan shibilizin shuguyin, ting di lizingi nangtun zowni.
3: Zhongguta nyamle chibye kukab tamzin topci, zhonggyo le tamzin chi topjibye gorta.
4: Zhonggyo chonggir pekye nyamnyongi, pekye nroshinbi gigab le gizin denbi jeshi kodun chibye goro.
3: Tumon chokyo le gundi danne, dunke rinxin ki pekye yongwa chi gui shibye goro.
4: Zhonggyo xingli lagze, tanzin niye xingbu tiwe mawara lobi goro.
3: 中国人穿马人路披给了滚地动物都不受天晴洗阴洗别过了。
4: 塞如意拉近女友空别前脚是东西与别过了手印。
3: 下面来听听的陈克南团习主席怎么说。

0: 생각나봐서 샴라 나중 하시 정리 시자더 뇌미 정리 효야 매도 차비 고시지에 라사 중재제 뇌미 정리 효야 성숑라 요새 전제 터바디 장일링아 바이나 중재디 용서 정카 뇌미 정리 효야가 천시 장인자 남장카 선자자자 거예비나 매이지 뇌미 정리 효야제 천시 남장직당 자카전비 남장의 효장아 랑숑중전비 남장기 티엔아 중재전비 남장자장아 정전비 남장님께서 서선지여바당 정박하게 천시정의자 진진바 선자자자 지여비나 제카정비 진진바 정아당 랑숑중정비 진진바 예저 정체정비 진진바 거치고거 정정비 진진바 닌자니혀 자딘지여진 롱우지동 선자하정제 로주딘비 산투 나종디 나위시벌당 딩럽제 진진니 냥제제 레오사바종이여바시
1: 티구 총위 미정 마라나 무미디니 샤샤 송조 리톤지 망도 답베데 달로다 삼바니송 라사 총체지 총치랑비 무미디니 샤샤 겐 총시라지 남장카 덴바타 디젠 총시라지 진정바 우주 인프레시 리도 고랑 디빙아 빙구 추신 총치랑비 무미디니 샤샤 송조 딘치지 제람도 주디 우주 인프레 티젤란 저치시바타 리카가 론즈텐 선절하 정례접네 진튼지 제접 띵클리돈라 마저 띵부시띵요 다차 제코 다랑 쫑쫑 쫑치레 쫑지란바시 무메리니 샤샤

0: 워거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노는 뭐이 드린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워 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고 뜻찬이나 워캬니 데 뭐기 또저 사쇼 가사카게 뭐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다 든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그르니 돈촐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워레레레 롱팅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Jiaqi number ngano pejong longcheng nian zhen li gong a kangge longcheng ji san da qi zhen lian zhe ge ge ge luo zhang ni ma yin a long de guo ma ge nong la ngan zu a da sheng ji ba ge zao ge nong la da yang ju yin ju guo la ke ba su su ge yi zhe gan zhe yo ba a ani yi ge ngi ju lang leng ge che de a yang ju bie xie dong dong ge lang leng ge de ni lu song la bo de gan zhe gan zhe ji yo ba na da de suo ju guo ni gang xi xi ge a wo zhen da bu qi qi ba de ani de dang zhe de ngan zu zhuo ni ge de xi yo zhe zhuo dang bo de gang zhe zhen da sanju ba ge zawa ge nang la da yang ju yin ju guo la da mi se ge de ni ma su ba de gan zhe ji re yes de lu gong ba gan zhe ji yi ge re sem de re de ni ning ba ji re se de le da yang ju da sa de ni de jin ju ge ji zi ja wa de la de ni ku ni ba na bo ji gan zhe ji teng re se na so de ji yo de ni de le da zo ji che re se de le da ming ge no la ji sha wi ming ge di se ji che ba de ani 양주자가 되라 때니 이제 또 그래요. 다 쪼데 체리세 딜 샤와 민거 놓나 딘디 바다 아 끝이크 샤와 디 리스 잡아 됐어라 아 아니 양주 다사니 아 아니 코르토탄다 이제 잡아 이나 아 아니 마오 바다 다다발라서 됐어다 파스 노르먼로 처먼로 무졸먼로 나 된적이 체리잖아 미세도 기바 기바레스 딘디를 때 가정 가서 다 희열이 시당 갔다 양주 거르텔라 도서 뉴다 요바 디 나니 짱 아니 다다 양주 다그 거를 하장 거다 뉴라 쳔보시 더 쪼치를 쳔다 먼저 로지지 페런 거 쳔들었다 베지 메지 깨차가 드라당 쳔리 요비게다 다다 그 자티 근데 르마 이네 고시셔니다 냐소 말 아니 시시르 레우디슬 고 간소 그 깨차가 드라당 거 나나 아니 다다데 대장 거로 서신 받지니 못해 말 근데 예 바인자 아니 다다 가슬라다 다다데 미장당 아 아니 자세 강한 거 지스 주문 주고 산상 잡았대 아니 고파 사본 잡지 지다 네바 젠 잡지 아니 메발 아니 된데 예 봐야 자 아니 키바 소소 그 그런 니슬 이게 저 이게 그 라는 거 놀아야 아 아니 양주 따라대다 아 강다 강이 잘 되지 고려다 그 찌질 많이 받다 나서 잡아 되지 좋은데 봐 된데 예 봐야 자 아 아니 니 고려다 아 로니기 장 인데다 안들이세니 미세 그 타진이 해 줄게 가게 주여 말이 되게 말이스 다음에 자다 자유 자니 아 카사히반 나게 다다 다블은 쳔바이지나 조데 민자나 샤시 닝노나 아니 샤시 어 데솔라 아니 베셔도마다 샤시 데그노나 나라라 그더니 진주 젠제더니 딘디바다 끝이 어 데솔라 아니 다는 나라라스 세니 어 지원 노송비 그 토탄데 예야이니 아 아니 다다 예비 왕다 다니 아니 계속 그지라 아 아니 체나이 라서 버 데솔데 아 아니 말소 야제데 아 도서지 아니 같이 먼저 찬두스 와 다 대체르세디르 가장그 아니 시지가 난데다 안전히 사실 좀 해보지
1: 나다 체지 생긴 바테나 콩게 숨다 롭티 레체제 향람 모두 안초 레체 생겨라 가수효
0: 다 대린 가스 봐봐도 처리 있어야 되겠다 땅주고 용이 이제 짜위 사진 인바 아니 요소 치료진 주봐 대인들 다 공원들로 처리잖아 야자 이게 겸만 야다 용소 주봐 아니 차송하리 다 요소 치료진 주봐서 야는데 아니 선주박이 용기다 닝복 존라보다 존라보데 아다 내시 치레진 주바케 봐서 안데시 대인들 다 치레진 주바데 히발라 아니 자위찬이 다 치레진 오 치레제더니 장 아니 최소소제데 자이조서다 된주조서 오다 대소 그 통니 아니 가서 막 혀기 받는 데 자리열에 대인들 다 녀랑 간소 치레 용 코랑 그 놓나 자 코랑 그 놓나다 치레 골테솔라 나도 치타이네 마마 히비 녀라 아다 녀로 그 존라보 치레세디라 칙체 있어야 되다 나이스야 왔다 간소 베주 칙체다 나이스야 왔다 대주 거라 난데 가기지라 간소 고아지 차기 바데 같이 모리 가데 칙체다 나이주 거지 고아 로로자지 마기 자지 메바이나 아니 질주다 아 다 지리소소지 난다다 쳬퍼라서 바데 몸보지 히오임 가슬라 아니 아니 파츠는 퉁도 아니 아니 고뇨바 아니 사바 많이 박던 데다 아 강가 몸보 진중 거지 데이비드 셀로 토마라 땅아서 아 아니 치치다 나이 주 걸지 아 제자 카치라 아 아니 사히조지 데니 다 데그노나 담보데 체리세 데 치치에서야 돼 땅아서 베게트지 치치에 집아데 가르지를 거기 바래세나 코랑 치로 예단 체나 아니 제자 된지 고 싸우시다 봐 된지 된다 봐 가데 아니 치로 예나 맞에나 코랑 그 랑이니 야나 랑자와 고니 Tendo Dandri, Senko Sabuji, any twin meba. That Tendrig died. Jason Amundu, a die Haiti, get in the chilla. 아니 체체 자장비 대사와 가야 마데노스 다 코런 텐데 그다 아 미지지가 담아고 통다 파서 가루나 코 마저나 아니 코런 그 자장바 그 지자게 대사 뭐 너리세니 이서 뭐 가야 지니고 마데 바지레스 고야 다 터치레스 됐다 스트리지 콜기 디진 저기 가서히 우선 오버 지린 대인들 다 올라 간소 마 베지 카히 지기 통도 마지기나 다 직제 때 토마라자 빼차잖아 간소 깨차 히세야 돼 파까윤 가서는 마히세 여러와 Heba, tepa gaayu wika sana mahi sa. Ten yin di la, mahi ji bi ka mante heta madra wika sa la, ko ji juja ta nyan sa ni sibo ji ten yama. Wenja ko he sa ya te ju thoma la, te ju ngay la yar wika sa la, ani hebi ki shawa te ta kapa, hebi ki shawa te pa gabi ki ten te, ani ma jawa nda la ten ni sabo shi. Ten yin di sa la, thoma la yar ni, ani ten ki ten ba sa ya nda da bar. Tene bar de la jawa te pe cha yana ngan so, Jinzi 아, 되니 랑사 같더니 쿵. 아, 느리다 가난 랑사네. 근데 전쟁이 놓는 말 랑바. 되면들 이제 강이 랑비고 쿵데 나서게 니 이제 안 되고 싸워셔. 되는 느리 전쟁이 느리 랑이 비가. 되는들은 너다 맞았나? 그런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Tene nyingba de chen se de ta nai nam ye. Ta nai se ande. Tsai chani se ta ga ta ga do jaga ji jagyun la. Ta nai je se ni kuro. Nai ga na ya ha chang ka tene sabji ja chewa tene sabji ji ba tene yosar. Ta ngan so rang re pe la ya. Ta thwe me ga chere se gil. Ani yang jaga lik ya ga. Ani jari pa te so je tene mro don. De la kurang ga ta ben rabu ji. Ne ni pe la ya ta nai ga. Nai ga ji nze bas. Then the Tato Tambong and so Naye say at the Kanaji Gog Paris, Naye Gonetish. Naye said the look Chuni Mandripar, Yana Chusso Mandripar, could number Njeba. Yawan Jeba she picked Tendrig, Dachila, Annie Naye is a grazia. A Chuni Mandripa so so, number Njeba she picked me, Dachila, Naye is a grazia. Tate and so, Godin Korong Tony, Machina Tos Gamoreta, Annie Pejeta Johnny. Machi Siena, Kuala Debur. Pape Yana, Nay lob de tab. Nay lo de tab kecha di jim because la. Ani nga dan, lo de ninja parula yaki go yosia gachi. Karte, yedati meso baina, nga lo de sen. Tereji chano kichati. Tang nga lo de sen disola. Ani nga rani de lo de imba tab. Tendrik chirzinangasu, Kuana chano kuwa. Matulo lo de nga lo de imba te, a jujati sabotin to gomer. Tenei ini bekas la, ane ngada lode ni je parula. Ye tu jauh di sela, ye dah tu je ni bak, lode tu je dapote ngaya batata penguyos. Lode tu je dapote ngaya batata penguyos. Ngati lode tu je dapota, lode tu ane ngala wang mik zi, jalan iba. Tenei di sela yaki ku yos ya, jan dek dapota zi ni je, namba te mandi pas susu si ni ku shetu yos. Ia wan jetu yos. Tenei ini bayang sa, ni kaji yaki ku yos ya te naya reis. Chini mandi baso nombor ni pergi cari cari ceris, ter. Yang pena jaket ji loso pels, jaket ji loso pels. Tengah cik ye bicas la, jaket dan loso ni je. Baru la kaya dah cakap kucu segi cici pergi. Ani cerita macam na, naik na macam na. Jaket loso pels ya tengah cik cakap. Jaket loso pels ni dulu. Pergi teh loso guna na jaket ji loso ini. Loso di jaket loso ini, jaket ji loso ini. Matul. Loso pengen rabu de jaket yang pada kotor gemar. Tapi ini jaket ji loso pelis yang disele. Ani jaket de loso pengen rabu ta. Ani peju cepet jana ani loso pel. Loso de kok peju kele. Jaket de kok siapa bukan. Tine pengen rabu peju ni tine de. Kaya da jaket kok cuci ji si pe dan de. Ani mandi par. Ani やんじゃくよ。てんじゃいばんやさん、りかじかいでじゃくじきばてや。なやし。なやし。てんじゃいでるた、なやせやて、あ、こんじばなぎ、あ、てに、あ、ちにまんじばそそ、なまじびがだいちゃいてんじゃらた、なやせぎれさ。てなやじこでし、にば。あ、なやぎやわし。たわな。あ、らんれべらた、なやぎら、やわ、しなかせよりす。たんでじこる、やん、あ、てにべじだてまぐのな、やばまんじばまんぼより。 나이 제든 된게 나이 제요세니 나이 제때 하고 나이 제 친이 봐 나이 엄마한테 제요세니 양 가게 그 처리세들 아니 나이 뒤아 나이 뭔가 디제 해지고 나이 제 파티 아 아니 나이 담보지 콘서트 뒤네 아 된 거 말을 빌어 나이 뒤마도 매세니 양 나이 죽세니 나이 담보 당 나이 제 파티니도 아 나이 친이 봐 말해스 디인들 빌어 나이 엄마한테 나이 주마도 말해스니 다 나이 죽당 딘당 제 어 되는 된게 아,そうそうそうそうよばれ。あ、てんでた、きばそそ、ろろそそらん、じゃじゅんぐじく、あ、に、あ、じんせんよ。あ、よでばれ。たべんちゃん、でいかすらちりせでる。やんちちびどじく。かねせめのの、かねじそんよりせな。なえじだん、らっどそ、がみひゅうだん、たまらんぜんせに。なんかじゃじゅうびどじゅう、こらんてばいな。なえじす。あ、てなえじすね、すぐしんすんよし。てんじゃじばまぜ、えねかねせめのごのな、なえじぼ、あ、に、あ、そうそうそう、ぺじだんちばごに。 아니 마순 디미디스라 야다 루데 야라 부제나 다 나이 나서 예찍 토니 아 아니 사히시게나 다또 고데본다 부제 마토 나이 지 페지에서 야운디스라 페지 야사게 예데 만라 만라 토디 야 야바이나 아 들려야 뉴라 마무니 그티니 예찍 토니 아 나이 제칼 아 아니 사히조 주어바 다 되고 너나 빼 차이나 담보 가서 이게세야 이게 이게 그 토니 아 되니 가서 나이 지 지고 마치게나 이게히 쥐비가 쥐어와 하면서 이게에서 카메라 이게히 쥐비가 쥐어와 대답하기 이게히 쥐비가 쥐대 아 아니 나의 지금은 나의 담보된 인생 나의 담보된 인생 또 전세철에서나 나에서나 공부해봐나 이 고치니 만져봐 소소 나발 얘기를 봐 팀들은 이게히 쥐비가 쥐대 고치 고 쥐어와 니 철에서나 이게히 쥐비가 쥐대라 때니 이게히 민 따사가 다이가 니보대 아 답에 자기는 무엇을 한다
1: 肉せやんだろ。人参せやんだろ。あ、なんじゃせや。てんじゃく、にぽいんば、まんじば、にぽいんばこ、まのろわ。あに、しぼしにこ、ちばでんじゃてくよりす。いげえせんじゃてらてに、せんのなちりせで、え、むだにぐらそばてんじまろわ。あ、いげえひじゅんてせんがそた。でぐぞんらぼ。あ、よまながずいげんでびげがだんぐぞんらぼてねがそ、ちゃんろわ。てんじゃるちりせな。あ、いげえひじびだたぶてないたんぼれす。 天地的大，肯定是没弄过那样。那样当不都马苏问题是了？天然气能我这，就把那样当不的，别人那本把搞完，实际别就给了牛子呢。气那就我这就把那样当不赢死。我这里别就养的是了，别那本把搞完，那都本把都搞过来，是干嘛的？本把搞完，明天说的。我再说的就是那他，那样当不，了养起这么多就养不了。啊，实际别就给了牛子了，没叫他加个那一句，啊，那样实际就等于钱。
0: あ、せなんだやな、ち、ゾンラボテ、まずペジペケラテアシタンカタンメバレ。ジャガレンジナコ、シタンナイタンボテラ、ヤン、ナイサジキテネチェンドア。タンガソラトヨマレ。コロ、ナイタンボセディルコ、ミンザマトロニヤサマレ。テネナイニバレ。タンナイニバテツォチアチェリゼディル、ナイニバアセアンディ、ゾテ、シャワテ、シサギシャビヨルチテングヨル。ペチャゲナタンガソ、イゲヒジビカスラ、アテチェリナナイタンボ。ガンドチーズ。イゲデカナチェンド。
1: 俺说，看看光景呢，一个的看哪程度？啊，一个光景呢，看的地色的了，啊，一个的直射跟哪个哪里色呢？可以有的这个，第一个是了，那叫我的是了，变了，哪帮的地色？一个的看哪地色呢？哪帮的地色？哪帮的地色？比个是了，他哪尼嘛强？地色吧，他哪帮是啊？第二就把路打开就推下来了，第二，我直射的哪帮人吧？哪帮的一人吧？地色吧的下瓦，这个哪尼嘛色的了？里当。 シャワーティーにナンバーでそそマンジパンにギャバシパ。ティーでギーカスラテニー、ナバンタン、ティーシャビヨルタン、アニー、ジェジクシャワーティーニード、タケジトヨヒパテグ、アニー、カカソソーテ、サワテングヨル。ティーでナインバーセアティー、コンディヒマリ、テニー、シャビヨルタシャンジ、ナンバーソソマンジパンジェグル。ジャツォーテチェリセディー、アニー、シャビヨルテテンビクナイス。アニーバーセディー、シャビヨルテテンビクナイス。コケシャチュンミカスラ、カンドティーセディー、シャビヨルテチェグヨル、レンジャウティーサー、ナバンドティーセディー。ソー、ナバンドレジェグ。
0: Tenis somebody cherries and nine somebody. Ah, so cherries, she bought them. That counted cheese and a number of dinner. One, sweet cheese, sweet cheese, seven is drinking. ぱけちゃって、ちゃんけとか、なばのちゃんけんじ、しばぼでそういんばとけちゃってるわ。ていうのれんじゃけとか、げげんじじ、せけちゃってんじ、れんじゃばいな、げげんじじ、ひびかせら、じひびしゃわてだ、げげんせやてにじばるかえだちゃくちゃすぎち、ひびちゃってじゃわてら、てに、げげんてんじゃけしばぽいんば。じひばでげげんしゃわいんば。てにしばぼでしゃわにじなばまんじばそそんじぎゅ。てなにちゃ、ないすまでちょってちゃなに、しばぼてんびくないちゃてる。てちゃりせてるよね。 何すんばってし。あて何すんばせてる。そっちはね、あの、そっちじゃせやて。しばぼうてんびくないでし。てねんないやばり。たないやばりを、ちさなばんいんす。ちんけんのげげんいんす。ちじんのごりひびげげんいんす。わな、ちしるちぃす。ちしるちぃす。ちしる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ちぃす 아니 개개인 칸 해봐 자매 막 나방 토도 있을 때니 이게 집아래서야 뒤는 뒤까슬라 뒤 해봐 샤와도 이제 귀바도 된 거죠 귀바도 치리잖아 로만나라 바차 땡 셔르 세니 바차 땡비 치 바차 땡비 셔르 바차 땡비 그 된드 바차 땡비 그 렛츠 귀바서 이제 자리잖아 어 뒤는 뒤슬라 바차 땡부 땡바테 귀바르 뒤세야데 샤와리 뒤는 샤와도 귀바니디야 바로 그더니 라다도 그니 치바데니 만드바 소소 녀규 인들은 나이기 바기 시에들 쪼데 귀바데미지 나이 샤와데 귀바데미 나이 근데 나이가 봐도 체리지 나이가 봐도 가서 윤궁석이 와 대위 뜻을 빼나 딱 공디 이게 답을 처만 이게 때 간이 눈이 만데 간이 인데 세들이 이게 된 대사도 가난이 만데 내 자우들이 이게 칸인데 저 하시도 이게 칸인데 해서나 아니 내 내사 때 가난이 만데 바리지 아니 카도 눈이 마이 답 이게 답해서 만데 근데 이게 답만 대사 쿵다 버티 칸 이게서라 나이가 봐 윤궁자 되는 용공세들 중사지 쿵산한다 야나 중사지 역대다 대리 중기 취대니는 만지 봐서서 얘기요 칸이 내 희비가서 니드메나 칸에서 논으로 칸에서 어디서 가서 뒤지 다 만나서 받은 거로 뒤지 칸이 향대여라 될 거라는 얘기가 이제 칸이 내서 니다 때라 되니 어 내 비기 샤한테 가난 마 오마르잖아 칸 뒤들 중기는 중진이 만지 빠른 게 봐. 대 쪼대 지르나 중사고 쿵대 비기 나야. 다른 중공색이 뉴스 코디면 나야 되는 중국 된나이 주바도 처리해서 되다 나이 주반 제자자 돈 잡된 거 답에 차게나 이게 돼 강그레스 이게 돼 강그레스 저 어디서라 다 렌자게 저기도 배지 이게레스 렌다리 잡아이나 아니 이게 돼 방 배니 바로 좀 잡아지 되는 거 이게 돼 아니 소비 이게 많이 봐 이거 요 이게 많이 봐 뇽게 이게 많이 이게 돼 강게 이게 많이 쓰대 배지 이게 뒤들 까야다 자기고 쥐어서야 대자바 때라 되니 배당 이게 되니 바로 Jada Sagir. Tinder, Nay Tupan Jazzadil, Jewasha, Jail Tang, Jesi Chitin in the Mandiba Soso, Chipan Jagir. Tin Nandija Zo, Jazzatica, Jesi Yelted English. Jay Zo, the Midnightilla, Jazz. On the Gunner Pitchy is Jet So Pelia. Tene Dimba Cheris, Dimba, the Night Dimba, Night Dimba Tangas, Night Niger Sagir. Nisi Yelted English. Pena, you get Connat Hindus. Kishachin, you get Connat Hindus, seventy sir. 이게 나방도 진두서 레드리 잡아이나 오 이게 때 진이 요사크 열대 된 거 이게 니사 야나 이주대 요사크 아예 야나 니때 가능해 이랬어들 효구 토도 많이 봐 이게 그 토도 진이 요봐 근데 진두스 이비가슬라 진이 요비 돼서 어 이게 나방도 지 이비가슬 누때 매나 너 나이 니바 창로 나방도 토들이 이게 집이 샤시 받던 게 여러와 근데 진두스 진이 요비 된 거 요봐 그나 요즈네 나방도 토도 요봐 나방도 토도 강 요즈네 이게 요봐 Tien di sulu, ni yu se yu di sulu, ten sa ke yu dang, ten sa ke chi tuen yin de, mandri ba sozo nye yu. Zo de chere zina, ten si yu de tuen bing na yin. Tene, na yi dunba gen nolang anzo, ta cekab za jiwa, cekab zo di se teng yu. Pena nam jiz, yige jiyo na nam jiz e dili di se zhug yu. O chondo dangbo ka si jiz, chondi dangbo ka si jiz e yu ka si la, chondo dangbi ka si jiz, sa ke ji si si ya. Na yi ke chen de jawa de la teni, o di bi ke di se de, na yi ba sa na, chondo dangbo ka li. 디브드 샤드 시비 디세다 샤드니 바로 아니야 만드바 제규어 데라 세가스규어 다 옌가서 내 제바스야 대변아 와이 로마나 이게 내고 웨이스 웨이스 지바 웨이스 로마나 이게 내 히비가스라 웨이스 에미디스라 로마티소 베비기다체 베비텐스규어 웨이 로마나 이게 내지 요마나 제 게겐라다 롱 콘토아데소라 제젠 게겐라다 데 베비텐텐규어 베비텐데 사츠규어 gegen mas ni che gegen se gegen web ten sa se ta wen cha be dan de na ye tambo los yo mare se ni an be dan no monchi ak ka se na ye tambo ko se de

저러 시기 담나 저보 라만가라 샤디나 라노 파문고 키네 우치 파도문고 키네 우자 키시 마다 마죠 나 파도 마통 조사 마 내자 바 마통 조사 마 추소데 콜라 샤네리 미지 한디 살리 문고 파기 총머리 트르테르 라나 고비 이게 라키 히키비 게 툴라 투샤나 큐트 겔 버터 바티 게 야다데 테니 쇼르 나토 에바타기 단데 큐라 고비

0: 다티 예셔나라 손베게 둘라 도훌로니 그롱게 사테마존 잠유바 당냥 덩각선 셰마롱 서바 디기룸도터 조 덩각선 셰마롱게 도라 조네 마르마 손베게 둘라 샤닝장신나 손드 응각선 셰마롱게 사야 다하투리게 사 쿠파쇼비 잠 시차 두무라 두네 이르라 톰바 휴파얀바 용르라 톰바 뉴마얀바 쇼뉴마니게 콜로콜바 샤샤가 이게 샥샤조사 금모이게 가가조사 어 샤르시데 나토노 노사 로머구게 제모제사 옌바 기듀에 샹도 펜사 옌바 듄듀게 사젠가 유바 테나마 이캬킨 손베게 둘라타 뉴론 덤타 트러블서바 디게 사쇼라 제바다오 뉴론 덤타 트러블게 사쇼라 타울랭게 리가 따바메게 무조 사바셈게 무줄레 리가 센텐다 잡킨 디유바다 다 한니마티게게 제라 뉴론 탄셰 트러블서바 디게 사쇼라 가르 잠네 디바탄 냠테 뉴론 기사라 가사 잠네 디바탄 냠테 뉴론 르탄 콘요 파르소 유바 탄 코메게 사쇼라 타울랭게 리가 테 야 타 파르메게 사쇼라 따지 중조 라소바 낙신디 다할라마 룸보체게 히리마바 뉴론 르탄라 가다비게 동고츠 마다테네 다니샤네 뉴그룽기 사샤 뉴론 샤나가 제르보스바 똥아탕데비 제르보 슈안탕체비 제르보 류소나타비 제르보 톤주사테비 제르보 드르기 제르보 셴보츠 유바 고뇽다데 다 뉴그룽기 사샤 할라마 산데 동솜 이르란 듄다 다브르시네 마르잠샤룬로히 휴 라마 룸보체게 소바라 고마르켄데테네 테네 호르인자마기 리유르쇼비 나포두탕 세르보 호르카다르장탕 근네 모타즈 셰르 아다탕 간죽 세르보 소기 리마 오 야르캅신 르기 리마라 소바 테템시네 남칼라 타르기칸 와 사기라 프르티칸 와 룰롱라 마기 칸데 타 샤르 잠비 모토 투두 뉴효테르 터리알 베기 투라 뉴효테르 마레 샤르기 투라 시얀기 시만바 야라 치사얀 바 타도니기 라보지사얀 바 티탈라 뉴마사사얀 바 샤뉴로 군라냠사얀 바 뉴로키 사라 치사얀 바 티로타 므르구 오사이 로 므르구니기 사샤얀 바 타티유 카치테사얀 바 로예 뉴미 고탑 콘네 뉴규 군렌 구사 연바 닝다살라 펜사연바 문닝글로 라소 쇼사 디히 사쇼라 제바다호 디히 닝마타 구르초베게 사샤 테날라 제브두 다 한뉴탕케베 마카르보서바 뉴탕페 마카르보서비 탄자 다데 헤메게 탄탄 만달레 탄시라 양자 셰바 디쇼라 제행타나초 로마 노베게 사샤 리다 심샬라 덴로 토바 칼라자자 신통시비 몽노슈 토바 기규 유베게 뉴탕 닝마카르보서바 디게 탄투라 타타후레게 레갈 뉴탕 닝마타 서바 디게 탄투라 뉴탕 레탄 칼보서바 니마탕게 탕투테라 타우랭게 레가담네 데유바 탕냥테 니탄다바 탕서바 니탄 르마 탕서바 니탄 드르 탕서바 니탄 카마 탕서바 니탄 메르체 탕서바 다 니탄 신드 탕서바 탕마보 유바 탕냥테 니탄 니말레 탕라 타우랭게 레가 가르타바메게 무졸레 삼바셈게 무주레 가투르라 테두무 가투칸르 포다다 칸라 니마 샤다다 가메마다 테두무 가메 연소 친다다 촌라냐 삼코다다 간타테라 테두 자톤다나 샤다다 자카토바나 소다다 예판종 지두 메토탄다 타바 메게 무조 사바셈게 무조 든르리가 잡네 중탄님 마탕게 이절라 리거 톰바 톤데 테셔라 커타 무고레 토니라건 데바디 나라 커컬 무고 데기 칸도 초거유바 크신카바 테마즈베게 나슈라 링제라야 라마 펌파데르쿠 달라 안다도르제 세겔 케산 노르베 단들 그 예튜베 그 름보 러시아티에 간라케나 테메 파라랭게 파투이나 테세텔라 토바 세테 디다 응테나 토바 응테 타덴 토바 타덴 디 스덴 토바 스덴 디 다랍야 슈팅 토랑고 샤르 나르무카 토레 카함레 사기 제헨 르쿠르 남케 자톤 타베르치네 뉴타니 마탕게 이절라 리거 톰바크 무서바 담나 나코두게 리가테 예게 쇼라 다디다 투소카메 로라다 서버호르게 리가 용기 쇼라 다디다 메세군라 신다다 카단장게 리마테 다게 쇼라 다디다 팅무슈티 텐다 그네몽게 리가테 타예 쇼라 다디다 타게 퉁소 신다다 서버소게 리마 가아두 니메게 링게 서바 디게 이절라 다디다 타디라 자톤 샤다다 그 제르게 리마 다메르게 산다 텐다다 너베르 쇼라 다디다 메세군라 신다다 타우라게 리기라간 좀바타나 따바메게 무슨 삼바셈게 무주 다 전롱도바 프티칸다 사게동바 마게칸다 판당동바 다게칸바 따베 톰마바 안무게 까챠 자체바 사키츠힌다기 타우라게 리가타네 뉴탄 님말링 타서바 티게 탄토테라 가사잠네 디다 다 뉴탄 님말링 타서바타네 로니그롱게 사샤라 사첸랑 가론토사옌 바킹나랑 고보치사 뉴미기 로마 제사옌 바 따티유 카치 제사옌 바 무르구게 샹도 펜사옌 바 로캡티 뉴타 콘사옌 바 티메치 뉴기 구사옌 바 뉴다닌라 펜사옌 바 당다르고 시세 송고나기 라소쇼사옌 바 듄르기 사테라 예메기 사타만라 사센타 르테리다 시라타 로라리다 디히차기 뉴타니마 링타서바타 네탕나기 시휴드리다 데 예메링카기 탄탄만라 탄신쇼트 다데 로니그롱기 살라티바 나타테
1: Kong la sempati ne donki tere dan de chuan la papu lengro murong sa na pu donki le ti chuan ni patri le ti chuan sa pati ji mi le ti na man tai sen ju ri

조남초 현라니 쿠바시피 다시 카나이고신쇼 최지다동 파코츠코시니 니무쿠바라 싱쿠시기 여담 틴디초라니 쿠바시피 다시 히니 니무쿠비 강아시로시지 게니 마니 공가 추츠기니 니바라 추차비 추시바당 류비주치 토아니 마무르리나 니쿠바라 핀바유바당 니니 니세 코요 하장 세무쇼 타코르치 웨모모인가 레비난가 탄드민비 나세 주어사 텐시디 니쿠브라 군디 동시 스니 니카라 코페당 야 캬기 투문주 코페당 갸소지 동이난도 코페인 두비 나르시 시바당 캬토나 니리포 쿠무토기 말레란기 탕키 라보유 이니 니지싱의 추추 캬바시바 나스 뒤추 띵키시나 니쿠 라보유 진친나 싱의 추추지 꾸쯔사틴라 휴친티시 나니 그슈니 긴시바 그슈시나 류브라 나두슈니 니야보 쿠바당 니지뷰치 기리스 동와라 핀바유 조남초 공세바디나 니쿠바시비 다시 나이고디시

0: 대양 사빈 교기 가르당 로미 자유나 디르 냥이 여마인 시승바노인 로린 갑차당 이마담나 망초지 치급수토비 유자제 르히라 론데다그린 베제 이마담제 본카가 모장장 징니 쵸당 쵸니 자이퍼 폐지신여 원장기 쇠남 도지다버 치리 정인제 법용 신용 명킨 주인의 되나 기럽 수 야비 자탈라 님바당 님남 소라 다와피 인제 탑 강양 메지 긴 쇠남 도지 대달 송송 원장 총담이 로라 남팡규 버괴비 뒤라 젠칸 점 세완농이 긴 쇠남 도지 당 콩게레로 추 로망부 베준주 머리제 망초라 삼비 빠윤 자 농바히 퍼주 슝예 바제
1: 드디지 칠레다 지 말아 런싱 같은데 다 종다든데 대뇨 말하잖아
2: 지예요
1: 아 근데 아니 딱 걔나 저랑 이제 제시하는 단단이나 걔나 진내나 구두 담내 송계로 와 니네나 뒤 잡진 통제 투보리 근데 뭘 수다디 칠레 랑게 지 종다
2: 뒤브라 뒤지 그림 대낭 레드 좀다 대얌 다 수수기 거네 신문에 갈이소라 담 맞으나 딜이야브리 부랑게 디 망도 규제 좁어 디야 진행에 디두 잠만 안 줘
1: Oh, yes.
2: Dine chasing and the Sugar Rimbaki,

0: 좀자 찍. 디 림바레 레체지 베군 당부 숨용. 디 고마주 찍유. 디네 숨용 고마주 찍. 돈네 디두 잠발 죽레 되네 찍 베디 코르투스. 당한 소르만 되는 모습이. 슈슈글 당한 조로바디 견제 무조단 지금에 군이. 다 찍 주린 참녀라 봐. 찍 되는 고면은 구쇼 참녀라 봐. 디 인도 잠바 딱 강에 켜세 잡이 부디니 그 오늘 그로 딱 개나게 셰셰 땅부 당실로 타는 배 냐제는 고듬 잡지 무어르디니 오늘 땅에 된데서는 개나게 가르 잡아 간데 된 거는데 셰셰 땅기였는데 대소 상황 알아서 롭중 지래야 롭수 지래 아삼삼 그 나부터 켜 대도 좀 가르에서 나 콘소 당첸 땅 나 된군 딩제고 망부 송사버
1: 그러게나
0: 한 소소 갈에 강 간데 유미디가 콘소 당첸 나 띠 하고 워 안딘데 인도다 개나게 에네 잡아 간데 냄부 된데지 된데 좀 부드스 배 아르마데 다 같이 알아맞으면 놓치면 돼. 땅은 빼고 차투스 말했어, 딘데이나.
1: 아, 차고 메스.
0: 어, 다 차고 메스. 빼 탁제지, 소소 랭가 딘데지. 다 랭가는 오니 고로 찹제기 디도로 만당사 딘데,
1: 유보로. 와겠나.
0: 다 슈우르 고니, 다 로그인스 라베르 단당에 디 겐즈무소다 징민이. 행에 딘데지 교와 말아, 걔나 가쭈 냄부치고는 딩아랑소 펜토고, 다 기니 빼고 딘데 유니마치스 깍찍바 슈우르 고니 쯔베, 공조고래. 아니 빼긴 랩톱 치마라고 디고, 야구 시오 중버림이. 집단 이마치게 두절은 안수, 니체긴 안수시오 말아. 딱고 찍지는 가르서 오서 로충보 셈바라 봐. 고 디치워 봐. 니마 찍을 강다 군군도 매버 담주 찍을 잡대 오로. 근데 인도 오랑 소진 셈는 묘비에서. 딘데 차서 이제 베딘 지금이로 삼. 에 담주 고 쇼리 주단지 그 잠자 조어 딘데 담주 좀 권의 슈 가주 시에나 다가랑 그래. 군 인지민 딜도인 나와 찍게 센다니 찍락자 그 딘데 베주단 지고 금생 가로. 금생은 안 좀이 본정 게 뭐지 센조지로 온 센조로. 아니 그래서 되는 Gönjaji Dönbein, as a Berg Tendokun, the Dal Yabuchungmin to Seming the Drugerema, Ko Yabuchung Maso Seni Susio. And Tindin and Yundu Samatak and like Samja and Tindu to Samon Kali Chimbu Yore, Sendo Chimu Tinajik Shugu, Revenum Chugu, Jazz and Kalin, Treminazo Tugiti, Talapa to Susu Inji Miji Kesichi to Junan, Kangmanzek Yabu.
2: De Yang, Ber Nukaja, Shinkam Kayinja Narihi, Jal Shinanka, Tinjo Tibu Kansar. 차중 무게 통일당 달롱 나위 투열도 주여 긴쇠난 도지라 차쇠나 랑니지 주비 유절 남분디 이토 나시 벗음도 가딘 라라투 치비 람튼제 게비 신이 망다지 체뇽여라 콩남비 삼지 무차비 가딘오 긴쇠난 도지 유절제 람부디용 자제치당 그 개념서 조인여
0: 안중머리 일단다 개다 옆에 고생이 디 단다 서구림바기 머리니 쉬잖아 요삼지 디 고생이 고생이 디 님에겐 디나 요로 고기 긴디브리나 아 디브리나네 로젠 디다 단다 고생이 디 디니자 디브리나 요 다 카싱니 담니 후르진이나 세게디라 디 인도 자만 캄게 비왕다 너리기 쉬니 냠도 송되지 간주 딩지고 푸베 아니 개저 뭐지고 쉬어지도 간주 진짜 냠용 베레기 디토마스 되비 디 냠뇽 베레데 마중송선은 단다보도 nga 간디스 동기동선은 난조 규제디 소소소소 계주도 소소소소 딜 카담데메 답이는 난조서르지 담니게 뜻이 잡루지는 시가자면은 참마지 없어르지 너리 너리기 쉬는데 너리 마도 셴바 참마지 없어르지 캄바게 디가 쉬엔서세 디니 메마도 콘 난조 참 마지 없어르 딘데 소라 통도 에노고 찬뇽 용네고 보게 있는 난조 규제디베 야르 공돌베 토르 땅고 독선나 상은 돌되시면 다르사데 사고 딘데 지글 레마도 ti bhoge dhengni man sese me yoma. Da danda tsukpa la mingzak chueba di gari chunga dhasa na ngari gi shuen se di mingzak chueba shewa chik chunga. Da di nan sun tu dadu ngan su da mi su ki nawa na ngari li ong shuen di ma to mingdu asam sar ngari gadu song na shuen ma to mingdu asam sar dindri nawa to da ngari li kejun dhembe danda ngay se di burang li kejun dhembe ngayman nanyam dhubi mangbu chunga siya di ya gorzi se ya da mzhong se ya da rudo la cha siang sheba shema se ya da 다 이나 뭐지고 내 단다 되나 내라도는 되는 된건 대조 상만 안 좋디 망조랑 주디 잠 두는 제교리 변나 차샤 송선 되디 다디 고 너링 야르숨바 코르자 남도 셰바 셰마 게츠기디 생거기 겐자 드미 나조 다는 안조 무미르니 슈샤나 루게잖 다 다라부죠 망부지 다디 이나 같이 단 야가르면 안 취브리 같이 종르면 안 조 심브리 다 같이 단 서구리마데 다 서구리마데 야르 도로 못이지 만주
1: 정정을
0: 말이 야포도 된대 쌤 주시.
1: 네. 이글라다 단다지 규젤 다 남부간데 다 슈제다 밀로 뉴스 자나지다 도도와. 이글라티나 지 믹스에게 지다 도질림 뷰슈서다 된대
0: 자수수. 된대 중성 아랑 땅 안당도 쏘부지 응네. 땅 아랑 글라샹이데 땅 운다

0: 다토 존에 켈레지 이디아 응업에 구코 루텐 뭐 고마동 뭐저 텐칸 대회 뭐와 토주 가친동 존이 조공 실제 인사라 동디 창도 번지로 부지 토보 공표 용지라 리추라 자제 연시 선발이
1: 달루이 다와 선바니 존 나초 종처라 신히 취소 중국 자시 뉴히르 리고 종초르 니주라 문주로 되니 타랭 기종 소유비만 소취장 뉴히르 군장도 희위야 유롱회 희주형위 사튠로비 초아라 카요라유제 대디중요 샹라 대고제 산주로 쇼그인 니더 쇼바라 중국 자시 나추르 신히 취제 토르르 카이 디니 소 지초제 나비 큰요바지 자히와 취 고르 디빙암 야용 산에 가는 요위 토르르 카이 희니 닌제기 뉴히르 리든치 자제 희인요 중추 자히와 추천 대공 레라저와 차르친요 공시 효유니 뉴히르 토르르 중추 뒤친카도 희위 레고 사발라더 힌추 공기 뉴히르 란테키 차자양 타른기 노라바라 체유 중국 잡시 초바 체유 공시 나주 중추 신히 취인라 공시 자히와 추천지 로히노 중무추 자통니 공유니비 신히 취지 뉴히르 토르르 몽도 친유 年生地区的香港中大顺街新进中村年杂顺街特征的行为林根库局了。在大湾的巴桑巴拉铁格拉清洁工厂多些局级协和日。中国大学初八七月公司南区中区的身体区域了公司协及平日了尼玛次人的。德瑞大宋巴拉新竹库的女学的清洁工厂多些为南章丁处的协别清仓卡多女学的协策主动引行就有级协和日。 扎西兰库罗扎汤局的家族给兰布尼对学所东提供了扎西尔维托着向扎西尔康多解决把当若把去带个来用的托着连居员如果多扎托牛州协起蒙多若当顿然给连把人周围下台你把电芒出去滚口滚退居民但对大华孙巴拉牛协的对清多协为南章生理区所为所
2: 对人家的黑边如果满错错了得得钱包准备吧这那就中起了新地区大四的乡本中区满错得钱几大等下你有大四的有人我过去见我大的我也不知道新地区龙平乡那不中区满错大几几他年嘛那你说的话你家拉等的那是三拿出来是谁拿的是
1: 就做学堂啊他来连续让摩擦当把把钱等到个人经常那个好好经营就该的钱不大对不大也那就中起来生意去接扩充两年看给全马的国吃家当过去过年的参加多年中国扎起那就中起来生意去赢了公司当两年写的人把爷爷女士找我做把当起来接坚持崩卡郑州黑的孟区里的的团球特就了公爹动员
3: 大大新地区的女学生对钱都行为来过协用了七八单若把忙错吃赢了偏把准备把日那就中起了新地区扩充两年看给主任张祥给三百通行张二的七位行入库街过去的干年了没得女学生对钱卡多接起协用了七八协月接了俺去普遍人数对的行入库街过去送着当行入团结两者等在推举了工地动地三区
1: 孟翠霞月雷速冬至音乐协会日天地尊真跟国家长期当书段谢谢清国开南街严重胸襟丁翠雄当潘朗皮然后这座人家接引天地表中上娘的恋情约出了大川七人
4: 대린게 도니 가상 퀸비의 창진이란 대린 성우의 산조리
5: 망지도 그렇게 사남 너도 최선 너를 휴
6: 저번 나바서 끈간성 틴디 배경 룽틴인 틴리콩 칸귀 룽틴제 드링가 도니 지비를 친남 장순 초어 랑롱주디 선휴 사바 군이 지비거당
7: 나종 하시 리네 제절더 무메 리네 샤샤 메동 차르고로
6: 사시 코자제라 타주레 되니
7: 孟杰策划的代替准备过了让中杰中地的穷恩通力情报故事在这些有现在那么走向了张顺秋朗龙酒店生修沙巴跟你这笔过去经营罗顿酒店爱公被协会经常动画当下令托马的协会三体有着的强度点你给贵军进行这一栏路家

야 우도 데르기 고모즈테 야 야 시비툴라타 다보세 네샬랭길리마다네 야 타샤세 이리팔라단도 야 야 자만가로슈니보다 샬라시신슈니보다 야

0: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ཕྱད མི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Tenzhen yinbi kasi la, ane nga dan lo de nyi paru la, ye tu zhengu di si la, yirra te je niba ke, lo de te je dapo te nga yinba ta ta, pengu yo shi. Lo de te je dapo te nga yinba ta yinba shi. Nga te lo de te je dapo ta, lo de te, ane nga la wang mi ki zi, tala yinba. Tengu di si la, ya ki gu yo si ya, zhan de ke, dapo ta, zi nyi je, namba te manri pa so so si nyi, ko ki shi tu yo shi. Ye wan je tu yo shi. Tenzhen yinba yinza, ni ka je ya ki gu yo si ya te, na ya re yis. チニマンでもそうそう、ナバルジピクダイチャギチです。で、やんべな、ジャケットロソペルス。ジャケットロソペルス。てねちけびかすら、ジャケットロソにんじ、パルラカヤだチャケクチョスギチシピク、あ、あに、ちちてマジェナ、ないのマジェナ。ジャケットロソペルスやてねちゃう。ジャケットロソペルスやてね、ペジテ、ロソグノのジャケットロソイ。ロソでジャケットロソイ。ジャケットロソイ。マトル、ロソペンゲンラボでジャケやばでことく。 たまにじゃジャケットロソペルセンディスルあ、あにジャケットロソペンゲンダブだ。あれページチュページなのロソペ。ロソでこうページくり。ジャケットこうしばぼぐ。てね、ペンゲンダページにてにんだ。かやだジャケクチョスギチシビダンだ。あ、あにマンリパ。あに、やんじぐよ。てんでやばやんだ。にかじかやだジャケクチョスギキバてや。ないし。ないし。てねいでた。ないせやて、あ、この日ばない。あ、てに チニマンリバソソナバジビクダイチャギテネチラタナイサギレーザ。タナイジコデシ。ニバ。ナイギヤワシ。タウォナ。アランレペラタナイラ。イワシナカセヨレス。タンデジコールヤン。あ、テネペジダチマグノナ。イバマンタママンボヨレ。ナイジェドンデンケ。ナイジェヨセネ。ナイジェテンコナイジェチニパ。ナイゴマアテレジヨセケ。ヤンカヒグチレセデネナイドゥン。あ、ナイ もらってじゃけじがないジェパテ、あ、あにない担保事故すでね。あ、電話までペラない、デマとメッセージ。やんない、ドゥセね。ない担保だ。ない。ジェパテにの、あ、ない次ばまれです。てんでペラないまでない、トマトよまれですね。たない、ドゥだ、デンだ、ジ、あ、てんでんけ、あ、そそそそよばれ。あ、てんでたきばそそ、ロロソソのジャジョングジェジェク、あ、に、あ、人生よ。あ、よでば。たべんじゃ でかすらちりせでやんじちびどじくかねせめのの感じそうよりせなないじなラルドソがみひゅだんたまらんぜせにんがじあじちびどじこらんてばいななないじすでないじせにすぐしんすんよてんじしばまぜえねかねせめのごのないじぽらあにあそそそそぺじだちばごにあにますんていうんですらやたるてやらぶちえなたないじてがんそゆちくとにあにさひしげなたとこでぼんらぶちよ Mato nai ji ji peji te so yaung di so la peji ya sa ki ye de mra mra to ya ya pa ina te la yang nyura ma mo ni ku te ni ye ji ge to ni nai ji ka la ani sa ji zo ji pa ta te gu no la pe cha ya na ta mo nga zo ye ge se ya ye ge ge to ni te ni nga zo nai ji ji ko ma chi ke na ye ge hi ju pi ge da ju ro wa nga zo ye ge se ni ka no ye ge hi ni pi ge da ju ro wa o te da bu ge ye ge hi ju pi ge da te ani nai ji ge no la nai ta mo de ni se ge nai ta mo de ni se ge तो जनसे चले ऐसे ना ना ऐसा ना कौन दिखे बना ये को चीनी मांडी बस सोचो ना बर निहेगर वा तीन तो चला ये क्या ही ज्वेबी के डाटे को ची को डाचा दे नी चले ऐसे ना ये क्या ही ज्वेबी के डाटे ला तेरी ये क्या ही मिंग तासा का दायी का निपोते आ तबे चाहिए ना मस्से यंदा निगुसे यंदा जोते से यंदा निंचे से यंदा आ नम जसे Chibadan yetu kuyori isu. Yige isu yu dhati lati ini, sengu nona chiri isu dili, mwada nyugla aso ba chenji marwa. Yige hiji yungti isu, nga su ta, degi zon rabu. Yomana nga su yige ndi yige dang zon rabu tini, nga su chang rwa. Tiyum ti isu chiri isu na, yige hiji bi dhati apu te, nai tambu re isu. Tiyum ti ta, kani se melongon nana ya, nai tambu tu masu yungti isu, tiyan chi na ngo za, jupa nai tambu te, peri na pamba kawa yun, saji pechi ke la nyun se ni, chi na ju ngo za, jupa te nai tambu isu. अतल पेजी जाऊं तीसरे पे ना पंबा कावा से ना दो पंबा तो कावा कोरांग इसे क्यों मरे पंबा कावा ही बिंग मिंटे सोचे और तेजो दे चले जाना था नहीं तंबो अल्लो यंचे चुप दो ची या मरे सही पेज के ना न्यूज़ ना में जाता जगह ना ये ची नहीं सही जितने चें से ना याना छे जो ना बोते ना तो पेजी पेके लते नहीं तंबू से दिल को मींचा मातो ना निकासा हमारे तने नहीं निभा रहे तन नहीं निभाते तो छह चले से दिलो नहीं निभा से यंदे 쪼데 샤와데 제사게 샤비 열지 된 거예요. 빼차게나 당 가서 이게 집이 가서라. 아 대체는 나이 담보. 간드 티스. 이게 더 그날 진도. 가서 가게 관계나 이게 더 그날 진도. 이게 관계나 간드 티스 애들 이게 더 제사 가나 가나래 세니고 열게 저기. 뒤 가서라. 내 자우디서라. 빼나 나방드 티스. 이게 더 그날 티스나 나방드 티스. 나방드 티스 집이 가서라. 나이 님 맞아. 지 시바다 나방에서 아테니지 바로 타게지 되자와 되라 테니 오 드사테 나방에 봐 나바데 일이 봐 된다 지 시바데 샤와 되게 나이니 봐 세딜 리당 샤와 테니지 나바데 소소 만지 봐 아니 이제 봐 시바 어디다 니 가슬라테니 나방다 지 샤위 일당 아니 저직 샤와 테니도 타게지 되히 봐 되게 아니 카카 소소데 사된 거 데인들 나이니 봐 세야테 건디게 말리 테니 샤위 일다 샤인지 나바 소소 만지 봐 이제 저 대체리 세딜 아니 샤비 열대 때문에 나이 아 나이 니 바세딜 저 샤비 열대 때문에 나이 고 깨자 좀 가서라 강한데 지 세딜 샤비 열대 저기 와라 렌지 어디서 나방데 지 세 저 나방데 지 드네 스마 대체리 전 나이 스마 때 아 저 지야 지 다 시바 보든 거 다 강한데 지 세나 나바데 지나 뭐나 시디 시디 세운데 정케 뜨고 밖에 차대 정케 뜨고 나방은 정케 지 시바 보든 소이 막 깨자 저기 와라 디들 렌지게 뜨게 게게지 지세 계속 던지 렌자바이나 게게지 지 히비가슬라 지 히비샤와데다 게게세 아티니지 바로 가이라 자크 쳇기 지 히비 쳇데 샤와데나 테니 게게테 능게 셰바 보이마 지 히바데 게겐 샤와힌바 딘 셰바 보데 샤와니 나바만데 바 소소 제디오 딘 나니자 나이스마데 쪼드케나 아니 셰바 보데 비긴 나이자 대처리세 딜로니 나이스마트 아티 나이스마세 딜 쪼체 아니 나도 디지 셰다세야데 제바본데 비나이데시 테네 나이 예바리 타나이 예바디 오 저사 나방이스 정케네 게게인스 저진 고르히비 이게디스 원나 치슈르티스 치슈르티스 치슈르티스 니 드비 기바데 저기요라 와 쳐조아틀리 게게 나마토 이게 드비 기바 쳐요나 스테리 디 치슈르티스 니 게샤지 저용디로 따텔라 렌제 게토게 페나 로마나나 바차 데미시르티스 오 헬레 닌케 줄 호마테소 그 생근노나 바차도 때모르지 요미 셔드는 아니 개개인 칸 해 봐자면 막 나방 토도는 있을 때니 이게 집 아래에서야. 되는 디가슬라 디 히바 샤와드 기바데 땡겨. 기바데 처리잖아. 로마나나 바차 땡 셔르세니. 바차 땡비 치 바차 땡비 셔르 바차 땡비 그 땡드 바차 땡비 그 렛츠 기바스 아직 자티잖아. 어 되는 뒤슬라 바차 땡 땡바테 기바르 디세야데 샤와르 되는 샤와드 기바니디야. 바로 그더니 라다드 그 아니 치바데니 만리바 소소 녀규 디인들 나이기바 기셰들 쪼데 귀바데미 나이 샤와데 귀바데미 나이 데네 나이 나바데 체리제 나이 나바데 가서 윤군서 겨와 디인들 빼나 다 공디 이게 답은 처만 이게 때 간이 눈이 만데 간이 인데 세들이 이게 된 대사도 가난이 만데 내 자우들 이게 칸인데 저 하시도 이게 칸인데 해서나 아니 내 내사 때 가난이 만데 바리잖아 아니 칸은 눈이 마이 답 이게 답에서 만데 디인들 이게 드라만 된사 콩잡었대 카임바 디가스라 나잉아바 중군자대 데리 중군세딜 중사지 쿵산난다 야나 중사지 옛대다 데리 슝기 취대니데 만디바 소소 녀규 칸인데 히비가스 니드메나 칸네에서 논노레 칸네에서 우디스는 가서 디지 다 만나서 받은 가서 디지 칸네 디지 현대여라 들고 와로니 니가 이제 칸니인데 세디 니다텔라 데니 어 네비기 샤테 가난 마 옴바르잖아 칸 디미드 뉴욕이나 뉴욕이 만리 빠른 집 아니 저때 저는 뉴사고 콩팀 비긴 나야. 저는 뉴공세교. 뉴스 콩팀에 나야 되는 뉴고. 됐나요? 주바도 처리해서 되다. 나요 주반 저자서 또 저하 된 거. 답에 차게나 이게 돼 강그레스. 이게 돼 강그레스. 저 어디서 다 내자기 저기 또 배지 이게 레스. 내들이 잡아이나. 아니 이게 돼 방 배니 바로 좀 저하지 돼. 이게 돼 아니 소비 이게 많이 봐. 이르그요 이게 많이 봐. 뇽이 이게 많이 봐. 이게 더 강게 이게 많이 있어. 배지 이게. 뒤들 까야다 짜기고 쥐어서야 대접하더라. 뒤니 배단 이게 뒤니 바로 자다. 자다 싸겨. 뒤들 나의 주반 자자서 뒤들 제와시아서 제일당 제지 치더니는 만지바 소소 치바 녀규. 뒤 나는 이제 쪼 자자서야 되고 제시 열대 된 거죠. 제조 때문에 나야 되지라 자자서. 근데 그놈 배지 이게 쥐어서 또 배리자. 되니 딩바지 처리해서 됐다. 딩바데 나이 딩바. 나이 딩바다는 거 나이 딩바. 니 요새겨. 니지 이게 된 거. 빼나 이게 가나 진두. 계속 지르네. 이게 가나 진두. 세우티스라. 이게 나방도 진두. 레데리 잡아이나. 오. 이게 때 진이 요사크. yel de tengur yige nisa yana yizu de yosak yö yana ni de kanan yere sedir hogu totu mayin ba yige ge totu din yopa ne din duk sibikasla din yopi ter on yige nabat di hibikas ndut mena ne nay ni ba chanu naban ge totu yige tibi shashi ba tengur ba ne din du sed din yopi ten tengur yopa kana yos ne naban ge totu yopa naban ge totu kan yos ne yige yopa din disla ni ge sel disla tensa ge yö dan tenja ge chi de ni de mandi ba sozon yege yori zo de chere de na
1: 但是也得对别人那样，但你那对吧？跟那个说，他拆开不着脚了，拆开都做底色的，别那南支一个地方那南支是的底色着脚了。我从头当铺开始支，从头当铺开始支，所以个是啦，从头当铺开始支，所以个是啦，从头当兵开始支，拆开就是啥？那一个天的下巴得了，等你哦，地皮个底色的那一把是啦，从头当铺开始的，对不对？下的地皮个底色的下的你不如，啊你呀，满地吧，这个有，得了拆开是有，他也按照那一把是要的别那。 와이 로마나 이게 되고 와이스 로마나 이게 되기 비가스라 와이스 이게 되서 로마티소 메비기다 메비텐서 유로 와이 로마나 이게 되지 요마나 제 게겐 라다 롱 콘토아데솔 제젠 게겐 라다 메비텐텐 유로 메비텐서 아 챙겨 게겐 무슨 제 게겐 세우들 게겐 메비텐서 챙겨 다 왜냐 베단데 나의 담보 로스 요 말에스니
0: 啊，别的那么讲个，可是那也当不就空是等你啊，等你那一定，甚至张给幺八的，这是张给幺八的啊。第二个就是金子幺八的意思，他等你提出一个建议啊，你这几个哪里的能参加经营啊？第二个他第二个弄这个弄了做的，就是直接进去把这些把它当做，你如果是把的了啊，直接就拿得到，直接就要啊。等你那一些啊，这就固定，那一了等你要啊，看着看着要吧，哦，这是别几个托你，罗罗怎么啊，一般等的经营。 아니 되니 미니 응가르간다 말이스 최다 미니 응글스 어 계속 제가 지금 오늘 최다 미니 응글스 어 대체르잖아 아 좋아 님박스 되니 선바도 처리세디라 라레 베라 아 아니 나이스 라레 베라 나이저 장가 장 어디서 나이 장가 장서 되라 뭔가 가지요스 왔다 대선 주고 올 수만 사기진 나로 어 되네 자기 되래
2: 렌진디 종지당 희희 다니 장조 핀초당 지소 나주인이 조남처 다야모

0: 오지
1: 겔로
0: 야로
1: 친데 배대지
0: 나라사 제디 친이 보송아 거숑 드네 친이 뉴사 온지 랑조 쇼네 친인가 강가 몽포르지네 덴정어 인도도 제숑 범아 화이 녜니 용투숑
2: 림보치 라말레도 갈레도 가와 투제치
0: 라말레도지 최레로시지데 큐엔긴지 범아 쮸지마 간드로산데
2: 나 겐바논도네 쮸모시산데
0: 범아 쮸인지딘지 샤와 다동주차메 모슬레 쮸구데여레지
2: 이엔지마레 무슬로레 나마예 차레레
0: 범아치 라시네츠 지슝예 다든 거멘게 모슬리 나마 랭이마 아사미 유네 총대 콘트 미소네 히차리야
2: 제레스스리 유네 총대 콘메 장케스리 아사메 진다셴레 히스스리
0: 아사미 범어야 아프히리 코다 나츠야 아사미도 조와 센진라 멘런데 你真退弄大卫没变催目戏啦没戏给白马干比过冬呢如雪如雪退休俺就把龙呢过些卡过里更超级公为把握戏你蹦登这熊得今年起码三年苏塔瑞把握戏研究冬把握脚前来去几步马都老没把戏熊一拿红乱登这人啦
3: 俺把握就等今朗的今朝黑瓦当一毛水最西高的怕生气所以打把直接马上该求生俺把握就见总肯明年带你去了你有这人生呢老生气少见人孤单人切记明年我妈带你一宿你一宿
4: 코냐마 무긴게 요보리 이나오 코인지메 응위진에 루체시에즈리 바오조제 마룬고 코벤 무게도 냥도 자슈진 놈도 손에 롬라 로신도시 이나오 코인지메 응위린에 바오조제 드네츠데 이모나 예차리

0: 아파 나체유
1: 당하라 최연자 부히메 최제다 최윤의 총대공라 매동제인
0: 제내 동지
1: 다레 최댐바히야쇼 니다 다체롱게 너니 캘레나 데네 체롱게 파오 파이 진데 체롱게 두소데 체고
0: 응 아빠 나 해줘 이 나온가 마히 냐라 나 정소라 맨젠네 최 투자 용데 진이 최 냐면서도
1: 최 다루니에 최 쇼웅성래 陈佩兄, 대동성的, 刚才你去了修理线呢, 俺有没有了内心给你等着的,
0: 俺奶奶啥都卡着求的, 人家俺妈说,
1: 去门州的进,
0: 门州已经进你去了, 拉萨了, 你家别去送女也就塞上呀, 送女的呢, 俺就给进来的,
1: 去中海马用,
0: 俺中海给他们呀, 俺先别地来冲嘛, 可惜就是了,
1: 俺觉把现金的口袋上一把俺的购买就俺有那存在过少钱若三没的去弄把的我们带去啊去俺俺家被弄给购买了三个东没啥子下雪的可能回去噻想跟组队去交把带走给没用给现在的呀去队长今天他到干被弄恩给干哪天啥子都看着呢你妈你这天今天都交把走家大冲浪多多天可是家大冲浪的公家现在人工娘这几大把如果冲浪三双那可牛马一来哈过呢
0: 俺是先生没问题的阿爸找你黑马牌带着俺一年三套去俺家被没救去写没上的
1: 陈培雄大娘这大被接电呢那次我妈在母市路口做了三三送
0: 阿爸我
1: 爹呢去国干他妈的人就黑滚

0: 아파트 지체
1: 저 저 저 저
2: 한이조 너나 마수지
3: 네 미소지 미소지
2: 마수지
3: 야야 미소 미소
4: 간이 진포
2: 마수지
4: 샹대체 깨뜬다 냐모 동조 일래라 샹대다 예르 아이 호이보네 냐샤께 냐데 가나 예르 아 일래라 조르지 냐친노 제제 아자게 호이 가나 티세트나 냐친다 세게르 아이 예세뇨모 나니 냐 초마 커죠 치 나니 찌커게르 냐르 제도 냐 가나 호이 뉴상 조게르 아
5: 아크 진포 센터 심하게 과이 다들 힘이 나

0: 빠이
1: 아
0: 호 서 장대 배니마라 시소 니에기비 장대 현보 전단계 콜라 조안 용주
1: 안전하네
0: 빠이 마데 마데 보모 니제 제니 칼라니아도 네, 제 충돈에 답아 쓰이지 이나용 출방 엄마대 뺀냐 말이 출방 엄마대 캘링길 고어티 네, 쇼진의 선호 동두 생하조 두슈 르대 생천다 두나용 존대 얘기를 치하고 나초 베리기 생존에 청山日朗托了恩恨错了啥一把其阿克阿帕我妈经常责任阿克年你妈请你把这等这才也就得长哈过的呀帕斯伯母讲的去阿帕你妈了细数

0: 가정. 내가 미르데 하전 차래. 결혼 조지 산 통도 조용해. 아.
1: 에, 뭐슬로. 애초나 계좌기 계좌. 화인네. 나 지딘디토. 하전 가이 보모기. 이나오. 뭐처럼 마도 메가드. 대대체 뭐라 좀보자게. 뭐 쉬어 마도 두버리 마치.
0: 가자. 최케 잔더라 해야 돼. 나고 마가셔.
1: 최가. 네다도 가자 티지겠나. 최든다 가주 말이.
0: 최주도.
1: 나고 반체. 돈진인저. 최동 좀비메 좀 하거리. 지안에 묵긴 로서쟁행라. 你 안에 온 세즈리야 가데칸인 데 마누나 메츠가나 메첸다나 통주시리
0: 가자 니 아파키가 히즈데나 니 안에 먹기네 바오조제 요토시키 마레 콜라 데베 너니 케즈리 쮸가리 이치시로 나츠 신진제 랭겐 주바동 니자벤 센즈바 쫑기사네 파데차제 니 데데지 니 안에 너니 키키데 뉴네 아니야 라 간테 시네 니니 바지 켄지 데 세타 시
2: 담주 데 절로 지동 거자 집지 신이 류 자레 마치니 비급스 중앙 신예 중국 정부 마토 가체 치슈제 두급스 럽신 바만 제비 마케 라우드 쇼위주 제비 마 데마르 유난제 와디엔당 롱네 틴탐지라 젠저 신고 추발이 유난니 바미바제 용란 제바던다 Chonggui maasi kwa warje yonglan thamaa di yong chibari. Shijio je chonggo rujo ngusu mbamaa ni chonggo wotaw tawwi. Chongwa mara nyingi nis jo yo. Yunan ni sutuan taang pyo ju di jagor jo chonjo chokar latawwi. Chata namlam di ni jaji chonggo rujo ngusu warje shibi sangwi je lamba jibarat jo yo. Lasa chonggo lonak je chongtan dunsi chongli je chongja chenpo shita jiwa taang. Tidu pere taang jare. Jungre, Beire, Pimire, Fure, Yiri Su, Marika Ge, Dabalin Dunbi, Montu Je, Chongzhe Rekha Zui, Mere Ni Mere

0: 잘랐노고
1: 시작 그라 로레게 차바 챙아 범네 방조 갖고 깨때나 주장사별
0: 스모렌제 땡디 통대 참랭기 리젠 참마 슈시 게디케라네 응니기 리젠야 레와당 공차 가레 유네레 태가르 지도나로나 지도 셰바 앙자니 직숨구 실사 실사 우리야 우르
1: 따라래 지나저 응니기 리젠라 뜸베 삼자다 레와 응니게 야 지금 말해
0: 라
1: 가지 고자시 고자시 고자시
0: 통대 참리 코에 멜로니
1: 가가도도 미체니고이
2: Pyöjong Lugar Jansu Yuntionda Sinjo Rishum Piwi Jukunyi Sebo Selu Trubi Toranda Sinjo Kunjia Nawi Suisumbar

0: 야, 그 도지. 다이가 체리랑 존데 체리 작다로 장 존데. 뭐라 저 돈이네.
1: 난 다이가 뭐라 돈이면 체르스나 다이야다 자다도 자지나 양모정모 요신 그 체르스나라 전에 롱크 주부 존다야 모신 거. 니네 체르스나라 코크 랑코크 돌란다가 장중 코유르 조반로 힘은 거. 뒤뜻존 전에 롱시 주부 존다 틀리마체. 니네는 코유 송셔에 뒤뜻 양모라는 거라.
0: 아리리리.
2: 마운드 유대비 치치에도 총매

0: 主播能把错年节定别录制就口出第二个林前就这经验林前年前大多主播用秀当地林前总在他这就是最难的目的谢谢请观看录制谢谢大家好
1: 谁当公家定他们的错当你当旅行协助学那么当
0: 你是定出了你是绝对说地堂浪顿林清的你来
1: 大大辛苦出笔来进的呢不用龙庆年轻来空看给龙庆家地堂浪顿协笔来进的人
2: 生天林姐公款上前两本我就觉得我在地上南端的林清生就告诉我我听的林清就做学学给但不要命第二个林清呢不要让学就明白干个明白干点你们不要就说话的比用到送这些呢学让电视过了将来的人是被这把学就这些有下来是这种电视的
3: 明白 KB 中的家了地上国家带领些大大声一把呢看给龙清姐地堂蓝队一比林青呢明白可以把啦跟着带领一比米萨林青日
2: 给各地你们了公干上
4: 公干上
2: 当你给个南局初二出都去虽然干这地呢让个地堂蓝平都也没得初二比用的干这地所有呢
4: 那是当然说别个初二这个弄了他你没地堂的那个能着내 죽고는 자 될라 님보 유즈 요르고 세단 쇼나 매제 좀치 디나네 쇼람 될라 되니 토 담보시에요 토 담보시에도 될라 쇼나 춘주시에요서나 쇼람 될라 준도 줘바기 쇼람 준주 좀으로 와 준주다 되니 준주다 되니 뒤고 쇼람 뒤서 좀으로 된 내가 쇼람 좀이요레 다 디나네 준고 쇼람 저도 다지 남준아 좀 전차냐도 요르고 대단 저와 요바기 다지 르게 된자다 대탕단 저와 요바기 된제 걸 가시지 송 요래 배 차자비나다 남준아 저 자동적으로 치르스나 내홍 제니 전배 다도 방송 요래 내 롱진이 내 롱진이 저 내를 막이 롱진이 두든 세 쫄아서 예송 요르고 디노 내홍 제니 저 세단 쫄람 되니 다 내 롱진 제니 롱고 하고 니네 대 번호는 저지 요르고
2: 네네
4: 두고 쫄람 되진 곧 두고 남신 조아리면서 가서 저 저도 말고 근데 인사도 세단 쫄람 되니 다 롱고 번호 저 희나 저지 요르고 근데 이제 내 롱진이 저 세단 쫄람 되니 남준 제문 다데 내 롱진 쪼더니 세단 쫄람 되니 상상은 롱진에서 내가 롱진에서 본 거래서 아니 르르 팬바도 저 렌저로 거 뒤쇼네 어 든지송 요리 찌데레 니네 데네 다도 맨저 렌저 저부 상아 장제 요리 데네 이제 냉헌고 치들 다 메카게 르르 따죠 배차에는 지 아주 내염도 손도 나보 그저 깰다는 놈들아서 버저고 대기는 아주 다다 지 저스러다 저깰